0: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해가 깃들어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1: 아, 네. 진짜 딱 해가 뜨면은 저렇게 길을 비추는 듯한 느낌이라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0: 이게 입구예요?
1: 입구입니다, 여기가. 야, 무슨 성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0: 아니 저는 무슨 저희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미로에 네. 아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 이게 산의 경사면을 그냥 이용해서
1: 맞아요.
0: 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 땅으로 들어가는 느낌.

0: 생각 쫙 드는데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기분이.
1: 그러니까요. 딱 뭔가 아침에 딱 해 뜰 때 오면은 최고인 것 같아.
0: 진짜. 네.
1: 그리고 오늘 겨울인데 저기 딱 저 작품이 반겨주는데 저 로버트 인디애나 화가 작품인데.
0: 러브로 유명한.
1: 맞아요, 그, 맞아요. 호프, 희망이죠. 미술 모르는 분들도 그냥 네. 길 가면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작품이에요.
0: 난 여기서, 너의 희망이야.
1: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약간 희망을 좀 느낄 수 있다. 희망이죠. 미술 모르는 분들도 그냥 네. 길 가면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작품이에요.
0: 난 여기서, 너의 희망이야.
1: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약간 희망을 좀 느낄 수 있다.

0: 구상과 추상 사이, 그러니까 뭐 이용로, 뭐 김한기.
1: 추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6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상이 추상으로 변화해왔고 어떤 예술가들이 추상을 만들어갔는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0: 궁금한 거 있어요. 구상하고 추상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그림을 봤을 때 의자든 책상이든 알아볼 수 있으면 그냥 구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추상이라는 건 구상의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빼는 거예요. 빼면서 단순화시켜서 딱 그 본질만을 남기는 게 추상이죠.
0: 장우성 화백의 작품인데요.
1: 맞아요.
0: 이거는 대나무겠죠? 대나무인가?
1: 글쎄요.
0: 정말 뭐 구상과 추상 사이인데요?
1: 여치 같은 것도 있고.
0: 여치도 있고.
1: 네. 이분이 장미를 많이 그려서 또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장미의 화가로도 불리기도 했어요.

0: 워낙에 유명한 조각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아. 문신. 원래는 회화하셨대요. 아. 회화로 출발했다가 이제 해외로 유학 갔을 때 이 추상의 매력을 느껴서 추상 조각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거 보니까요. 야, 굉장히 저 왜 한국적인 느낌이 나지 생각했는데. 네,

0: 잠깐 아름답게 빛났다가 딱 저렇게 자국만 남기고 그쵸, 언젠가는 저 자국도 사라지겠죠.
1: 맞아.
0: 슬프다.
1: 갑자기 분위기가 슬퍼졌는데.
0: 나라라라. 막 다리 아프고 힘들게 우아한 척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가다가 딱히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많은 미술관.
1: 좋죠.
0: 그리고 그 벤치 하나하나가 오브제가 되는 미술관.
1: 맞아. 그리고 이게 또 그림 보다 보면 네. 힘들어요. 힘들어서 쉬어야 돼요. 저도 해설가지만 네. 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고 싶을 때 많거든요. 네. 좋아요, 그때.
0: 쉬어가려고 했더니 또 네. 너무나 정념적인
1: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0: 불타오르는. 네. 아, 이 정도 모으려면 얼마나 그 내공이 있어야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쓴 뜻이니까 우리 이렇게 초보 컬렉터들, 컬렉터가 되고 싶은 분들 그림을 잘 수집하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런 작품들을 모아라.
1: 요 정도 컬렉션을 보유하려면 되게 정말 뭐 수십 년 전부터 아마 컬렉터를 시작했을 거고 요즘 뭐 아트테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신진 작가들 거를 아마 사야 될 거예요.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은 작품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뭘 봐야 되냐면 투자의 개념보다도 요 정도 컬렉션을 보유하려면 되게 정말 뭐 수십 년 전부터 아마 컬렉터를 시작했을 거고 요즘 뭐 아트테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신진 작가들 거를 아마 사야 될 거예요.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은 작품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뭘 봐야 되냐면 투자의 개념보다도 몇 번을 봤을 때도 계속 좋다. 이렇게 뭐 아트페어 같은 데 가서 아, 이 작품 마음에 들어. 그럼 그때 바로 사면 안 돼요. 다음 날 또 와야 돼. 또 내 눈에 들어와.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봤을 때 네. 계속 좋다. 또 하나가 집에 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0: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1: 집에 걸어서 매일 봐도 좋을 그림을 사야 돼요. 아, 질리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진리예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야 내가 이 그림에 얼마를 썼든 간에 내 집에서 계속 보니까 기분 좋아지고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1: 김종학.
0: 상대적으로 좀 좀 뭐랄까 단순한 색깔이네요.
1: 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오리도 있고.
0: 이것도 설악산 풍경이구나.
1: 이거 너무 예쁘다. 혹시 이 유화물감을 두껍게 칠하면서 이 튀어나오는 그 질감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꽃잎이 느껴져. 네.
1: 참고로 조금 약간 유식한 용어를 좀 쓰자면
0: 벚꽃인가?
1: 이렇게 유화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기법을 임페스토라고 합니다.
0: 임페스토.
1: 아, 임페스토.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0: 임페스토.
1: 이렇게 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예쁘다.
0: 아니 정말 나 이거 하나하나 너무
1: 너무 예쁘다 이거.
0: 근데 저는요, 이게 전체를 보면 알긴 알겠는데 야, 같은 설악산인데 다 다르잖아요.
1: 다 다르네요. 이건 진짜 집에 걸고 싶다.
0: 진짜? 네. 이응노 화백.
1: 네. 근데 정말 이응노 화백은 아무리 멀리서 봐도 네. 그냥 이응노예요.
0: 딱 이응노.
1: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저기도 이응노 화백 있네요. 군상 시리즈
0: 지금 군상. 그 순간 해가 우리 그림자를 가지고 이응노 화백의 그림처럼 만들었어요.
1: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미술관 이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0: 헤드 뮤지엄.
1: 헤드 뮤지엄. 딱 해가 들어오면서
0: 아니 이 액자 프레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1: 이응노 그림 이 미술관 이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0: 헤드 뮤지엄.
1: 헤드 뮤지엄. 딱 해가 들어오면서
0: 아니 이 액자 프레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1: 이응노 그림 같아요.

안과 밖에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 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저 꽃은 왜 흙의 공중섬에 피어 있을까?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 철책이 시들고 네, 우리 동네 미술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릉나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아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 농악에 속합니다.

0: 있습니다. 굴의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해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장상수술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땅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 닫게 굳고 저 중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0: 리랑 다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1: 눈이 올라 나비가 올라
0: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1: 서산에 지는 해
0: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산 가무.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구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산신지.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갖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 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물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0: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1: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나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0: 아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무용 실력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1: 냄새를 잘 맡는.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0: 하츠투 하츠의 루드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1: 걸그룹 댄스.
0: 네 맞아요.
1: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음악 필요하죠?
0: 네.
1: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야,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네. 추고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 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가자, 가자. 네.
0: 야.
1: 야,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추고 네.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 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가자, 가자.

0: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준 김소연 친구의 해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1: 네, 소연 친구 말대로 해금은 이 슬픈 소리만 내는 슬픈 악기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요. 또 그리움도 있는 다양한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문을 두드렸을지

만처 청산 숲 들어가서 호향무 강가디 찍었구나. 32짝 장기 만들어 장기 한 판에 두어.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0: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3: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 일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4: 이리 가도 싶니요, 저 어리 가도 싶니요.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0: 저희가 국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인 것 같거든요.
1: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전통음악이라고 하고 전통음악에 넘어가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2: 우리가 하는 것도 전통이 아닐까? 100년 뒤에 전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0: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저는 이게 경쟁 지금 오디션이 아니라 무슨 여기 소리축제 어떤 중요 라이럼으로 왔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관객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고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특히 민요를 갖다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판소리의 목소리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부분들을 넣은 그런 곡 구성 형식 그것이 너무나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저 태평소를 부는 분이 저도 옛날에 태평소를 불었었는데 저보다 잘 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네, 아주 수고하셨고요. 유쾌했습니다.
2: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show. I love the stage presentation. Your costumes are great. Your movements are great. You look very, very professional on stage.
1: 특히 저 태평소를 부는 분이 저도 옛날에 태평소를 불었었는데 저보다 잘 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네, 아주 수고하셨고요. 유쾌했습니다.
2: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show. I love the stage presentation. Your costumes are great. Your movements are great. You look very, very professional on stag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줄줄줄 팍팍팍이었고요. 다음 노래는 아니 그 돈을 벌써라는 곡입니다. 와!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0: 돈도 없단 소리야.
1: 맞잖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단 소리야. 이젠 땅에 떨어진 돈을 주술 내도 사람들이 카드를 쓰니까 바닥에 떨어져 주술 돈도 없단 소리야.
2: 네, 그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저 그 무대 끝나고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키셨는데
0: 네.
2: 저 가리키신 거죠?
0: 오,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0: 네.
3: 맞대요. 야. 맞대요.
2: 야 이거 영광인데? 아 근데 국악계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음악계를 통틀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 제가 옛날 꼬마 때지만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헛소리를 자주 하신다 그러셨는데 헛소리를 자주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코 헛노래는 아니라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아, 잘 들었어요. 저는 아니 그 돈을 벌써라는 곡이 얼터너티브한 막 그런 막 최면 걸린 듯 같으면서 이 곡이 한 20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0: 감사합니다.
4: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0: 감사합니다.
4: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퓨전 국악계의 장기하 같은 네. 그러나 또 이 목소리 느낌과 비주얼이나 이 느낌은 아이유 같은
0: 감사합니다.
4: 아니야 정말 그 재능이 빛나는 무대였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0: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2: First, a bit more Sanjo in the first piece. A bit more. Second, you are a star.
3: Wow. 네, 대단한 평들이 나왔었던 삼산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삼산 씨가 우리 관객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을 마지막 30초 시간을 드릴 텐데요.
1: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사실 무대하는 게 거의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진짜 잊지 않고 평생 마음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네,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삼산 씨의 무대까지 함께 봤습니다.
1: 비밀 무대? 비밀 어쩌고가 어쨌든 조금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스타라고 해주신 거. 5, 4,
4: 3, 2, 1.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준비하지
5: 않은 현대의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6: All to the traditional music and also to other genres are mixed up in different ideas and projects. It's interesting to see and to appreciate that diversity. And I think it was very interesting to see that live tonight here.
7: 긴 여정이잖아요. 1등을 해서 기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8: 필사 즉생, 필생 즉사라고 했습니다. 꼭 살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 전 항상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1등.
3: 결과가 제 손에 왔습니다. 아, 정말 떨립니다.
8: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전 항상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1등.
3: 결과가 제 손에 왔습니다. 아, 정말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데 우리 세 팀은 또 얼마나 이렇게 떨릴지.
10: 죽겠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요.
3: 아, 그래요?
10: 네, 빨리 발표했으면
3: 빨리 합니다.
10: 네.
3: 알겠습니다.
1: 아까 무대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고요. 사실 기대도 조금 됩니다.
3: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산팀.
11: 네, 저도 엄청 떨리고요. 사실 저 그 무대하기 전에 밥을 잘 못 먹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0: 2등도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성과입니다. 소감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1: 너무 아쉽습니다.
0: 아, 아쉽습니까?
1: 아, 저희가 여기 출전할 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요. 네. 아쉽지만 아주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네.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무대에 섰던 이 세 팀의 1, 2, 3등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멋진 무대였고 네.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무대에 섰던 이 세 팀의 1, 2, 3등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멋진 무대였고 다만 소리의 탄생은 경연 프로그램이 때문에 오늘 1, 2, 3등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등과 3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두 팀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등과 3등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0: 많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막 맨날 두드려 맞는 것 같으면서 큰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네. 그냥 감사드렸고, 여기 계신 국악의상 분들이랑 추리 분들 너무 합숙 기간 내내 친하게 지냈고 또 서로 엄청 응원하는 관계거든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밥을 못 먹었다고 감사합니다. 들었는데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뭡니까?
0: 아, 마라탕.
1: 네. 마라탕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89점을 맞아 우리 추리팀은 3등이 되었습니다.
2: 3등이라도 받은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선 안 떨어진 게 어딘가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옹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8: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9: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0: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은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의 흥부가중 화초장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입니다. 흥부가는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어 부자가 되고 이를 시기하고 따라한 형 노이브는 패망하고 만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을 대목은 노이브가 부자가 된 흥부 집을 찾아가서 은금부화가 들어있는 화초장을 받고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집에 돌아가는 대목과 제비를 잡겠다며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입니다.

0: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 듯이 묻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야.
1: 방정 맞은 놈이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으뜩히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진정서 그런지 그것 보고 화초장이라 없지라.
3: 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쁘세요.

무대는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릉 탈춘극 꽃보다 미아이 영감하임이 거 누가 날 찾나입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릉 탈춘극 꽃보다 미아이 영감하임이 거 누가 날 찾나입니다.

나도 이 허리가 아파서 가는 것이오. 아이고 아이고. 뛰었더니 당 떨어지는구먼. 당 떨어질 땐 크란 노왕 사탕이 제일

0: 여기 계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오른손 높이 들어보시오. 저처럼 머리를 이렇게 쓰담 이렇게 쓰담 해주시오. 자식들 키우느라 애쓰셨소.
1: 이번엔

쇠솥가게 쇠는 소, 소는 연목, 깍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0: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1: 아,
0: 뭔가
1: 뭐 이거 원래 동양 별신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양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양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양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별신굿이 있고 오구굿이 있거든요.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구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구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구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어떤 니즈에 의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꽃피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0: 저기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네.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신의 마음이 즐겁다. 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 네. 그런 말이 있거든. 네.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매력이 있죠.
1: 오,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국곳인데 네. 오국곳은 돌아가시면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1: 아,
0: 입문하시게
1: 네.
0: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대양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이형이라면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3연6곡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네. 근데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크잖아요.

0: 경우에는 이제 구슬하면서 목표가 이 구슬 잘하고 배운 구슬 예를 들면 이제 남의 안 배신 구슬 잘하고 아, 남의 안 배신 구슬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야지 욕심을 가지면 네. 나는 없어지고 군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슬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 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 볼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구슬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네. 구슬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와,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0: 맞아요 또.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구슬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아,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2: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네네.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예,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구슬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구슬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구슬 제작을 했었죠.
1: 윤두리 구.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구시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
1: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장 보는 설명.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네.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줌마니는 멋을 줄랑겨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앵금이 타령이라는. 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네.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굿 남해안 별신굿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네.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1: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구슬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추구한 공연 후기가 있었어.
1: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구슬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일이잖아요. 사실 구세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못 알아 들으세요. 네.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0: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네.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어, 저는 진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어,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1: 네,
0: 비나리를 아.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축원의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세미난 법년 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

팔째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 만리배 구로닭 종남산 한산대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대 차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기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살 풀고 가

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세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군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색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은 명의대 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

한고액살제 처줄증 삼재 팔란 관제 구설 우한 질병 잡귀 잡신 일체 액살을 위몰하다 금일정성 대를 받

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세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세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북을 두리둥둥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안녕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정 초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사랑의 배터리 홍지정 초단 가수로 대박났습니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밝은 미래가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 소개합니다. 네,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진지하죠. 오늘은
1: 멋있습니다.
0: 무슨 그 백투더퓨처처럼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의상이 화려하지요. 멋집니다.
1: 네, 먼저 백돌을 잡은 권재관 7단입니다.
0: 네.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시험 수석을 차지했어요. 권재관. 그 개그맨 시험에서 의자와 채점표 들고 들어와가지고 능청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 옆에 앉더니 자 다음 하고 이제 심사위원 코스프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요.
1: 와,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심사위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0: 예, 사실 솔직히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심성이 착하고 그렇길래 만정 이제 까딱 잘못했으면 이거 뭐였나? 이런 빡주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는데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그럼 결혼도 운이 좋았던 걸까요?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던 김경아 씨와 열애 3년 만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개그 커플 5호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제가 1기고
1: 1호. 5호 커플.
0: 네, 5호. 네.

0: 그러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곤재간 칠단 별명이 바퀴라고 그러지요.
1: 바퀴요? 예. 돌아가는 바퀴인가요?
0: 이제 바퀴 달린 무선 조종 뭐 자동차 그거 수백 개 있습니다.
1: 아~
0: 또 이 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한 자전거.
1: 어머, 네.
0: 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한다고 별명이 바퀴벌레.
1: 아, 제,
0: 제정신이 아니지요.
1: 네.
0: 예.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네. 지 취미 생활하는 거. 그거는 좀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곤재간 7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1: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네. 뭐라고 했죠?
1: 네.
0: 하여튼 네. 무리수는 안 되겠다.
1: 네.
0: 네.
1: 네.
0: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유태평양 5단은 국악계 김태우로 불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밖에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테카프리오.
1: 오, 뭐. 네? 네.
0: 또 국악계 조세호 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 만발, 인기가 그쵸. 많다는 증거겠지요.
1: 네.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의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0: 네.
1: 네, 그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네,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네.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네. 이 34살 된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예.
1: 어쩌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 맞아요. 태평양.
1: 네.
0: 폼나지 않습니까?
1: 네, 멋있어요. 네.
0: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네.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 네.
0: 오늘 대국자로 초대했습니다.
1: 네.
0: 자, 유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0: 사극 대사 같아요. 열심히 깐 알들
1: 네.
0: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1: 네.
0: 예.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손으로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이제 숟가락 푸는 거지요.
1: 네.
0: 참고로 지금 곤재간 7단 한복 예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결혼할 때 입었던

0: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뒤로 빼지 않고. 네. 네.
1: 지금 네, 권재관 칠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차렷 경례. 극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1: 우와.
0: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가서 악 수 없다. 그 말이 과연 그러나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애매한 위치에
1: 네.
0: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1: 네.
0: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네. 어딜 쳐들어. 저 특공대
1: 처음부터
0: 네. 네,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네. 안 좋습니다. 권재관 칠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연.
1: 자리까지 옮긴 것 치고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네.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아쉽네요.
0: 다시 아름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1: 네.
0: 저 길이 보이나요?
1: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0: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 네.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까?
1: 네, 아직 모릅니다.
0: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1: 아니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1: 네.
0: 아까 첫 수봐서는 네.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이 나왔습니다.
1: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네. 정신만 없게 보는 사람 말이죠. 네.
1: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1: 6살의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했을 당시에
0: 6살 때 네,
1: 한승호 명창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평가할 만큼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0: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이게 네. 믿어집니까?
1: 와, 진짜 대단해요.
0: 그만큼 꼬마가 거침없었다는 얘기인데
1: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생 국악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해요.
0: 네, 자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노리나요? 과연? 2%가 부족했습니다.
1: 좀 아쉽네요. 네.
0: 자, 시원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이쯤에서 권재가 출단.
1: 좀 되는데요? 두 분 다 연습하실 때는 진짜 잘했는데 네. 좀 아쉬워요. 계속.
0: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과연 저거 한 점을 네. 한 점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0: 네. 프로라면은 처리하겠죠.
1: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좀 아쉬워요.
0: 참 안 되네요.
1: 네.
0: 두 분 다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1: 네.
0: 할 건 다 했는데 자세는 좋습니다. 아직.
1: 아니.
0: 드디어 저거 무리수지요. 저거는 예. 과연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이 약으로 말하면 홍공인데 알까기에서 필요 없는 거지요.
1: 이 권재관 칠단은요
0: 네.
1: 아내 김경아 씨의 쇼핑을 목격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소비욕이라고 했답니다.
0: 그런데 사실 권재관 칠단 그런 네. 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무선 자동차, 무선 네. 비행기, 프라모델 뭐 예?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네. 쓸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선모한 사람은 권재관 칠단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소비욕이라고 그래요?
1: 네, 금액도
0: 얘기지요.
1: 그렇죠. 금액도 권재관 칠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0: 예. 자, 과연
1: 네.
0: 뭐 신중하게 유태평양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0: 예. 자,
1: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1: 네. 네?
0: 멋진 수 우수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1: 네.
0: 이게

0: 대단히 네. 정확했네요. 네.
1: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0: 네,
1: 네 유튜브 평영 5단입니다.
0: 네.
1: 자, 그거로
0: 바둑알 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1: 자, 세할 1타 3득 노릴만 하죠. 네.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0: 과연
1: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0: 네, 멋있어요.
1: 오, 알깎이도 네. 시원시원하게
0: 네.
1: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에 맞서는 권재관 7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0: 이제 순정이.
1: 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0: 또
1: 정확합니다.
0: 네.
1: 아.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0: 네.
1: 성격 나오는 거지요.
0: 네.
1: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0: 오,
1: 네.
0: 오케이.
1: 완벽합니다.
0: 와, 계산이 정확해요.
1: 네. 네.
0: 지금 그에 비해
1: 갈팡질팡
0: 네.
1: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0: 네.
1: 권재관 7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0: 네.
1: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1: 연습할 때 보세요.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되게 좋았는데.
1: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0: 아, 너무. 네.
1: 이게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0: 네.
1: 안 풀렸습니다만은.
0: 네.
1: 중반 넘어서.
0: 네.
1: 시원시원하게.
0: 네.
1: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0: 네. 아주 차분하게.
1: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네. 뭐 실수 아닙니다.
0: 조금 아쉬웠어요.
1: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0: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1: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보다는 사석이 한 알밖에 없어요. 사석이. 네.
0: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7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1: 하지만 권재관 7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1: 예. 아이디어 뱅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아이디어 뱅크인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하지. 이거 중심 세력은 아니다 그런 느낌.
0: 네.
1: 자, 그 뭐 가능합니다.
0: 네.
1: 시원하게. 네.
0: 네.
1: 그렇습니다. 네. 사석작전.
0: 네.
1: 네, 농개타법.
0: 네.
1: 네, 널널할 때.
0: 네, 맞아요.
1: 넉넉할 때. 앞서고 있을 네. 때 초작전 좋은 겁니다.
0: 네, 좋아요.
1: 떨렁 한 알.
0: 네. 네.
1: 키 한번 높여보고 이대로 1차전 끝나나요?
0: 네.
1: 권재관. 네, 7단.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라도
0: 아니
1: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라도
0: 아니
1: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라도
0: 아니
1: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0: 아휴.
1: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권재관 7단
0: 네.
1: 울고 있어요.
0: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1: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졌다고. 좀 찌질이 7단입니다. 찌질이 7단. 네? 좋습니다. 2차전 있지 않습니까?
0: 네. 2차전에서
1: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0: 하시는 분들이
1: 그럼 말해야만 되지. 네. 누구 앉아 있어요. 표가 돼가지고.
0: 네.
1: 내일 모레 모레 50인데. 네. 말까지 졌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부각의 날 지적지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보니까
0: 네.
1: 권재관 7단은 무슨 저 이 화살총 모양.
0: 네. 네?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1: V자 아니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말이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0: 네. 네,
1: 집중해서 지난 경기는
0: 네.
1: 잊어야 됩니다.
0: 네, 맞아요.
1: 그건 그거고.
0: 네, 또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1: 또 판세가 완전히 다를 수도
0: 네,
1: 있습니다.
0: 네.

0: 네, 맞아요. 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자, 권재관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0: 네.
1: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네.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네.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제가 저렇게 자꾸 울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0: 네.
1: 네? 부드럽습니다. 네.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재관 7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네. 나오고.
0: 아.
1: 네? 자, 잘 보세요. 네.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0: 네.
1: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제 거리는 재고. 둘. 뭐 측량 기사처럼 이렇게
0: 네.
1: 예,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주광이 한수로에서 보세요. 힘 안 드립니다. 네.
0: 와!
1: 가볍게. 보세요. 힘 안 드립니다. 네.
0: 와!
1: 가볍게.
0: 와!
1: 모든 뭐 예,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네. 좋을 건 없습니다.
0: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0: 네. 부드러워.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0: 네.
1: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0: 아유.
1: 더트 플레이네.
0: 네.
1: 지저분한 면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네.
0: 네.
1: 저 이거 하나 소고기 드립니다. 그러면
0: 아유.
1: 안 나와요.
0: 네.
1: 힘만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오늘 힘만 들어가는.
0: 오늘 네. 참 안 풀리네요. 이 권재관 7단은요.
1: 네.
0: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1: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아닌데요?
0: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CF를 찍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시간당 3,800원 맞죠? 하더랍니다.
1: 웃자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뭐 열정페일? 뭐 그런 건가요? 개그맨은 웃겨주는 사람이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0: 네? 맞아요.
1: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0: 네.
1: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
0: 네.
1: 예, 유튜브경 5단 저 한 점. 리온토를 아 그러나 꽤기 나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권재관 7단은 힘 하나 안 드리고 득점을 했습니다.
0: 네.
1: 네. 뭐 권재관 7단 네.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님 실수 유발.
0: 네.
1: 예. 유도 이렇게 해서 과연
0: 아니 아니 아이고 네,
1: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저러면 안 돼요. 저 그러면 더 아파서 더 안 되죠.
0: 지금
1: 다음 수술 생각해서
0: 아우 아까워요.
1: 안타깝습니다. 유태평양보다도 어이가 없어서
0: 네.
1: 네,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0: 근데 이렇게 유태평양 5단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유태평양.
0: 아, 네, 흔들리지 않아요.
1: 흔들림이 없습니다.
0: 네. 멋있어요. 자.
1: 자, 한숨만이라도.
0: 네.
1: 자, 권재관 네. 7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0: 네.
1: 자,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유태평양 5단은요.
1: 네.
0: 아프리카에 유학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1: 네.
0: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1: 둘 중 하나인데
0: 네.
1: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0: 네.
1: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네.
1: 아니면은
0: 네.
1: 진짜 유태평양 5단의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0: 네.
1: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0: 맞아요.
1: 거기 맞지요. 쑥대머리 네. 그 한 수절 잠깐 들어봤으면
0: 네.
1: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5단 쑥대머리 자 한 수절.
2: 쑥대머리
1: 거기까지 말도 잘 들어요.
0: 네.
1: 거기까지 하면 거기 딱고 쑥대머리 그것만 들었는데
0: 네.
1: 가슴이 막
0: 맞아요.
1: 찬하고
0: 맞아요. 근데 쑥대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1: 이야, 노련합니다.
0: 네.
1: 네, 유태평양 5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

0: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네. 성공했습니다. 네. 뭐 사석 작전 가능하죠. 네. 유리하니까.
1: 저, 신중하게 신중하게.
0: 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1: 아유. 예.
0: 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1: 네.
0: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쳤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내일 모레 모레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이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 풀리는 날이 있죠.
1: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네.
0: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1: 네.
0: 상대가 실수를 하면 할수록
1: 오!
0: 네! 나는 기세등등.
1: 와, 네, 바로 그거지. 5단은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0: 상당히 열세에 몰린 네. 권재관 7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자세 봐선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1: 그냥 도망다녔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저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0: 예.
1: 정말.
0: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관 네. 7단 연륜도 있는
1: 네.
0: 대선배인데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너무 네. 잔인한 거 아닌가
1: 네.
0: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1: 아! 오! 아! 아 꽤기 네. 나왔어요.
0: 꽤은 약간 의도된
1: 네.
0: 네.
1: 아.
0: 권재관 7단
1: 네.
0: 네.
1: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한 알이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보통 한 알이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지금 정말
0: 눈 깜짝할세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관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올해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1: 아...
0: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권재관 네. 7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은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1: 네.
0: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 네. 네.
0: 이렇게 대국에 지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1: 사인도
0: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갖고 싶어요
1: 아 갖고 싶어요
0: 이거 갖고 싶어요
2: 어 예
0: 이거 이제 자 또 평양 5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해 네. 주시죠.
2: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2: 너무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1: 네.
2: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유태평양 거 좀 나도 사실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일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1: 진짜 울어요.
3: 연습한 대로 다 안 됐고요. 아이 손이 내 손가락을 생각 때문에 안 됐어요.
0: 일단 고정하시고
1: 네.
0: 자 국악의 날 네.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네. 시즌2
1: 네.
0: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바다 눈물바다
1: 네. 네,
0: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1: 네.
0: 두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포인트.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1: 에너지 전력도 전력대로 가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2: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3: 한 번에 뻗어갑니다.
1: 26도로 걸어 삼고
4: 전력을 전략적으로.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4: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0: 근데 새벽은 말이야 이거. 아유 일찍부터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거. 근데 왜 우리 저기는 어디 갔어? 세진 작가는? 아니 나는 지금 늦을까봐 차도 안 되고 택시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진짜 갈수록 이제 슬슬 이제 빠지네 기압이.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별 탐탁지 않은데 그냥 가 그냥 이렇게 가 그냥 빼 그냥. 어이, 안녕하세요. 예. 진짜 아무도 없네. 아니, 어떻게 늦게 오지? 아니, 가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다른 데는 막 바로바로 시간 되면 막 출발하고 그러더니 나보고 1분만 늦어도 막 전화하고 막 그러더니. 아이, 참네. 오늘 뭐 좀 이상하네 좀. 왜 이렇게.
1: 네네 좋네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0: 아,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2: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1: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두 분이서 어떻게 뭐 아시는 사이입니까?
1: 아, 아닙니다. 예. 앞에서.
0: 아니, 네. 어디 뭐 같이 오시는 거예요? 네네. 아침 일찍부터 두 분이 만나서 차도 처마시고 네. 오시는 겁니까?
1: 아, 아닙니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쪽에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네. 여기 자리 앉아주시고.
1: 아, 네네. 알겠습니다.
2: 자, 일단 오늘 우리 산업버스 구기 대원들과 함께.
0: 세진.
2: 네.
0: 너는 지금 아침 일찍부터 지금 뭐 이렇게 막 지각을 하질 않나 이제 뭐.
2: 오, 지각이 아니군요.
0: 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뭐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2: 대장님이죠. 5시에 왔어요. 오늘은 왜 아무도 안 오시지? 어? 어? 와,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네.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1: 아, 네,
0: 네네, 반갑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산악버스 오신 거죠?
1: 네네, 맞습니다.
0: 아,
1: 네.
0: 평소에 산행을 좀 하시나요?
1: 아, 좀 머리가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 가끔 한 번씩.
0: 아,
1: 네네.
0: 어, 그럼 혹시 우리 엄 대장님을 뵌 적은 있으세요?
1: 아니요,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 할까요? 네 개?
2: 네, 또 마중 갔나 봐요, 또.
0: 마중은 아니고.
2: 집까지 또? 집까지 모시고 갔나 보네. 너는 나 뭐 상조 대장님 오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여지껏.
0: 아니, 대장님, 그래도
2: 너는 진짜 너 하여튼 뭐.
0: 나 의상.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 안녕. 야, 이 친구들 이제 새벽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한 가족이 오셨네요, 진짜.
2: 친구들 새벽부터 오느라고 고생했어.
0: 네.
2: 예, 그러네 또. 아, 윤호는 산을 좋아해요?
5: 아니요.
2: 안 좋아해요? 산을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산을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5: 아빠요.
2: 아빠요? 아. 아. 아버님 산을 좀 평상시 좀 다니세요?
4: 네,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2: 아, 예, 예, 예.
4: 회사 동호회, 등산 동호회 다니고
2: 예.
4: 혼자도 자주 다녀요.
2: 아, 그러세요?
4: 네. 어, 거류산 갔다가 어몽길 전시관도 갔었어요.
2: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오, 네, 안녕하세요.
2: 아, 깜짝 놀랐어, 오셨구나.
6: 네, 네, 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 네,
2: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7: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네. 왔습니다.
2: 어디 사시는 곳은?
6: 대기 어느 쪽?
7: 울산이.
2: 아, 울산. 아. 출연료 특별히 저 숙박비도 같이 숙박비 포함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아이고, 예, 예, 진짜
7: 영광입니다.
2: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그냥. 자,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도 매시고.
6: 네, 출발.

0: 김 선생님, 예, 평상시에 뭐 산을 어떻게 좀 다니시나요?
1: 뭐 한 10년 가까이 다녔어요.
0: 아, 10년 가까이?
1: 예. 9년 동안 맨발로 3시간씩 출퇴근을 했어요.
0: 야, 맨발로?
1: 예, 예.
0: 3시간씩.
1: 그래, 이제는, 산을. 예, 이제는 와. 가지산 1241구지를 누났을 때 맨발로 9시간 탔고,
0: 와. 예? 올해. 아니, 맨발로 9시간을 겨울산을.
1: 예, 그리고.
0: 맨발로 9시간을 겨울산을.
1: 예, 그리고 영남 알프스 그 구봉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또 8시간을 맨발로 탔고. 아이고, 정상이 왔네. 드디어 왔네.
2: 발가락 그 지금 아직도 동상 걸려 갖고 와이프한테 아주 욕신나거든요.
0: 아, 그러니까 큰일 났. 네, 제가 지금 그래서 동상 걸려서 저는 뭐 수술까지 해서 지금 발가락도 뭐 저게 절단하고 그러는데 동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1: 저도 사람인데 안 시리겠습니까? 근데 40분 동안 시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안 시릴 때가 있잖아요.
0: 그게 이제 결국에 마비가 오는 거지. 네. 지금 이제 그게 지금.
1: 그때는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발 여유 조가리 이래 됐다가 이래 가면은 동상이 안 걸리더라고요. 내 나름대로는.
0: 잠깐 그 발가락 자르고 그냥 발목까지 그 절단하게 돼. 굉장히 위험한 거, 엄청난 그 위험한
1: 거. 아, 그 와이프가 요번에 가서 똑바로 배워갖고
0: 아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김재국님.
4: 네.
1: 우리 권은주님.
5: 권은주입니다.
1: 네, 권은주님.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두 분은 막 너무나 잘 이렇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5: 맞아.
1: 잘 어울리신다라는 거. 어울리신다.
5: 저희 둘이요?
1: 뭐 커플이세요? 뭐, 둘이 뭐.
5: 그래,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사이 아니에요.
1: 아니, 아, 그러세요?
6: 무슨 사이?
1: 아, 그러세요?
4: 아, 무슨 사이이신?
5: 아, 저 친한 오, 그냥 오빠 동생 사이에요.
1: 아.
5: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1: 아. 오빠 동생 하다가 또 이렇게 연인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예.
5: 그렇죠. 아, 저희 4년째 연인데. 4년째 연인데. 4년째 오빠 동생 사이에요.
7: 아니, 오늘 오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버스를 정말 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4: 고백하나? 고백?
7: 아, 고백하려고?
4: 고백하나? 고백?
7: 아, 고백하려고? 고마웠던 나의 수줍은 마음
4: 모두 내게 줄게. 고백하나? 고백?
7: 아, 네? 아, 고백하려고?
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7: 아니에요, 아니에요.
4: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7: 아니에요, 아니에요.
4: 아니에요? 네.
5: 이 오빠가 지원을 했어요. 저는 원래 어문길 대장님이 롤모델이고 그걸 알아서 한 거야? 그건 알지?
4: 네, 그거 알고.
5: 뭐?
4: 네, 그거 알고 이제 산이 좋고 해서 이제 저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7: 은주 씨의 롤모델이 어문길 대장님인 걸 알고 위해서. 은주 씨를 위해서 신청을 하셨다.
4: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큰일 났다 이거.
1: 아직 뭐, 아, 뭐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5: 이거 이상하게 나갈 것 같아.
4: 아, 여기 버스가 너무 더운데요 지금.
7: 그래요.
5: 하다 하네.

0: 강화도 성모도에 있는 해명산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산 좀 위로 또 구름이 쫙 섞였네. 김민아, 배고프지?
1: 네.
0: 아유, 윤호야. 윤호, 배고프지?
2: 크게 해야지, 아니에요?
0: 크게. 안 고파? 그럼, 그럼 저 윤호는 그럼 저기 옷만 더 올라가, 걸어오자. 우리 밥 먹고 올라갈게.
1: 윤호 먼저 올라갈래?
0: 응, 가자.
1: 든든하게 먹고 가야겠다.

0: 자, 시원하게 드십시오. 네. 자, 맛있게 드십시오.
1: 잘 먹겠습니다. 네,
2: 맛있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3: 맛있게 드세요.
0: 아, 황태를 진짜 많이 넣으셨네.
1: 오, 맛있어. 밥 말아서 먹어봐.
0: 그리고 병국씨.
1: 가세요.
4: 이 강화도가 이게 섬하고 섬이 연결된 거죠?
1: 네. 여기 성모도도 예전에는 오기가 힘들었는데 아까 오면서 우리 성모대교 건넌 것처럼 다리 생기고 나서 훨씬 오기가 편해졌대요.
4: 이 강화도는 처음 왔다.

0: 해풍선이 몇 미터? 해풍선이 몇 미터?
1: 327미터입니다.
2: 코미디 프로냐?
0: 나 우리가 지금 다 안 모였어야지.
1: 아, 맞아요.
0: 또 만날 네.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을.
2: 완전 고수들 아니야?
3: 궁금하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1: 와, 오래 기다리셨죠?
4: 우와.
3: 어르신들이야.
0: 봉길 오신 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3: 손도 큰 손을 잡아야지.
0: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신들하고. 아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예,
0: 네. 아이고, 예. 심하섭님하고 김대환님은 두 분은 이제 시각장애이세요. 예, 지금 시각장애이세요. 예, 지금 앞이 안 보이시거든요. 산을, 평상시에 산을 좀 이렇게 오르셨나요? 다니시나 어떠세요?
5: 보문산.
0: 보문산.
5: 아~ 한 32년째 다니시고 계세요.
0: 32년째? 예, 예.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5: 일주일에 한 3-4회.
0: 아이고야. 3-4회요?
5: 예, 예.
3: 산에 우리 친구니까 만나러 가야지.
6: 470m 돼.
0: 470m. 오늘 이 사람들 해명산보다도 높네. 그래도
5: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0: 예예예. 예. 아 진짜 의지가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를 나눠서 이제 우리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조를 나누겠습니다. 도전 해명산.
7: 기기기 화이팅! 보문산 해명산 다 좋아.
8: 대만성 화이팅!
1: 출발!
0: 수고하셨습니다.

0: 여기 바위가 너무 많은데 아줌마.
1: 안 돼, 안 돼, 안 돼. 끌어 당겨야 됩니다.
2: 냄새 봐, 냄새. 내가 가니까.
3: 네, 어유 잠시만. 네, 어유 잠시만요, 아버님. 저 손.
4: 더 묶게, 더 묶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3: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할 수 있다.
2: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0: 계단 계단 계단입니다.
1: 농장님 왜 계단 여기? 저기부터? 옆에 잡으셔도 돼. 넓어. 아이씨.
2: 계단 조심하세요. 아, 그늘 오니까 시원하다.
3: 와, 진짜. 잘 돼 있는데?
4: 와.
3: 와, 출렁다리 바로 나오네.
4: 와, 뭐야? 진짜 우와. 이거. 구름다리.
3: 잘 돼 있다. 오! 흔들리나?
4: 네가 가면 흔들릴걸.
3: 아, 흔들리네. 흔들리네.
4: 흔들리는 꽃들. 와, 너무 예쁘다. 오.
2: 우와, 예쁘다.
3: 어, 출렁거려. 은혜야, 출렁거려.
5: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 나.
3: 어, 무서워? 이런 거 안 무서워하잖아.
5: 어, 근데.
6: 이게 다리야?
3: 네, 이게 다리예요. 이게 다리.
6: 그런 다리는 잘 무슨, 저거 다리도 아니네.
7: 바닥이 뚫려있지 않아. 다 막혀있어, 나무로.
8: 와, 이거 좋다.
3: 너무 좋다. 너무 좋다.
2: 벌써 지금 바다랑 푸릇한 논이랑 다 보이고 있어요. 바람 너무 시원하죠, 어머니? 아버님들 기분 좋으시죠? 이 바람 냄새. 그렇죠, 그렇죠. 막 웃으신다.
8: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너무 좋구만.
2: 그렇죠, 시원하시고.
1: 바람도 시원하고.
2: 맞아요, 맞아요.
8: 하늘 보고 누웠으면 진짜 너무 좋겠네.
3: 아, 진짜. 네. 바람들 이렇게 잘 불어주고.
8: 그러니까, 야.
2: 나무 뿌리 조심.
6: 가장자리 같은데. 아, 줄임나무 같은 거.
2: 여기 조심. 턱 하나 있어요. 턱, 턱 조심.
9: 턱, 살짝 턱.
7: 이렇게 하지 마요. 거기, 거기, 거기 힘 주셔서 올라오셨어요.
2: 다리에 힘이 짱짱하셔요. 여기 턱 조심. 네.
1: 아, 쪽, 발 쪽. 높이. 높이. 어. 양쪽에 돌 있어. 요 사이로. 아, 돌. 꽉 잡으셔.
6: 거기.
7: 아, 근데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6: 나? 힘을 좀 들어도 졸지.
2: 숨도 하나 안 차신대요, 어머니? 아버님도 그러시고. 아버님도 괜찮으시죠?
8: 괜찮지, 뭐, 이까지 뭐.
2: 괜찮지, 뭐, 이까지 뭐.
6: 우리 형 가면 괜찮으니까 내가 괜찮지? 우리 형 가면 잘 가니까 내가 우리 형 가면 따라가는 건데.
2: 산에 오시면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6: 네?
2: 응.
6: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그런 거. 산에 우리 친구인데 그러면 뭐, 우리 친구 와가지고서 건강 보물도 찾으러 오고. 마음적으로 자연과 접하니까 엄청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편안해지고 좋지.

0: 열이 위로 올라가지고서 정명도 몰라 눈이 다 굶어서 쉽게 말해서 터져서 나오다시피 했으니까는 침도 한번 못 맞추고 약도 한 잔 못 먹이고 다섯 살 때 저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다섯 살 때 그렇게 돼가지고서 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1: 열일곱 살에 객기 생활을 하러 나왔었는데 그 이제 짐 상차 하차 하다가 한쪽 눈을 이제 찔려가지고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게 서서히 나빠지고 스물아홉에 망막시 시시경 끊어지고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이제 다 나갔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느냐 하는 그 심정이었죠. 뭐 누가 뭐 가다 놓기를 해 뭐 해도 내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창설 없는 감옥을 내가 느꼈다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빨리

아, 이 길이 있구나, 삶의 길이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다닐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너무 기뻤죠. 아프도록 살아. 보고 싶은 얼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이라든가. 어쩐고.

0: 아무래도 못 보는 사람들이 저기 혼자 오는 것보다 누구든 옆에 있으면 든든한 그게 있어요. 헤매기나 해도 그 뭐 두렵지도 않고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옆에 다니시면 더 할 것 없이 좋은 거죠 뭐.
1: 맞아요.
2: 우리 200살까지 살 거야.
1: 200살까지? 왜요? 300살까지 사셔야죠 어머님. 왜 200살이에요?
2: 아니야 200살이면 얼마나 충분해.
1: 200살이면 충분해요?
2: 200살이면 충분하지. 200살까지 살 거야.
1: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는 거. 네. 뭐든지 하실 수 있다. 두 분을 보면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
0: 아, 알았어. 맞아요.
1: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늘 같이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천천히 오세요.

0: 이걸 잘 잡고 가야 돼. 나무를.
1: 왜?
0: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1: 와, 진짜 이제 하늘 보이는데?
2: 그러게, 다 왔나 봐.
0: 가자, 올라 가자.
1: 안 넘었네, 별로.
3: 조심해.
2: 아, 그렇구나.
3: 조심하세요. 야,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
4: 아, 이거 조심하셔야겠다. 여기 조심하세요.
3: 올라, 잘 올라오고 계신가?
4: 아까 뒤에 계속 올라가.
2: 여기 이제 나무 뿌리 같은 거 있어서 거기는 이거 스틱을 줘.
1: 네네.
2: 스틱, 이거
1: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다리를, 다리를.
2: 됐어. 여기 또 올라가야 되지.
1: 됐다. 네네네네.
2: 스틱.
5: 높이, 발 높이. 발 높이.
1: 아버님, 네, 오, 됐다. 네. 어휴, 잠시만요, 아버님. 네, 어휴, 잠시만요, 아버님. 저 손, 제 손.
6: 어. 내가 올라가거든, 가야지.
1: 좋습니다.
3: 자, 요, 함수 봐. 여기가 오늘 난코스 가장, 어이구, 어이구.
7: 오, 가장 난코스.
2: 여기 바위가 너무 많은데, 하지마.

0: 잠깐만 아줌마. 우선 천천히 할게. 천천히.
1: 아버지, 여기가 약간 바위들이 많아요.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아버님. 한 발 한 발 조심히 오세요.
2: 또 바위가 많아. 다 바위.
0: 그치, 저거?
3: 저거.
1: 네네네, 맞아요, 아버님.
0: 저거? 됐어.
1: 천천히.
2: 양쪽에 요거 있어요. 이렇게. 발. 오케이.
4: 여기서. 자, 우리 올라와. 그리고 재국 씨는? 받쳐주고 위에서는 문명호 씨가 위에서 다 받아주시고
5: 내비도

0: 잠깐만요. 하면서 여기 아유 여기
1: 다리를 올려 여기.
0: 알았어 냄새만 냄새 내가
2: 네 어머니 좋아. 하실 수 있으세요.
0: 하니까
2: 네 천천히 머리만 조심하시고.
0: 알았어. 뭐야 여기가
3: 여기 그냥 미끄러운 데를 갖고 이렇게
0: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 오 어머니 잘하셨다. 다 올라가셨다. 우리 아버님 먼저 올라가실까요?
3: 화이팅.
2: 네. 네. 아버님 머리 조심하시고요. 네. 천천히 머리 조심.
4: 혼자서 스스로.
5: 조심하세요.
2: 잘하셨다.
6: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거기 오케이. 아 밑에.
7: 여기. 아 이거 여기.
6: 그리고 왜 쪽 오케이. 앞에 좀 앞 좀 더 앞에
7: 봐. 앞에.
6: 오케이.
7: 오케이. 아 좁은 데구나 이게.
6: 네, 좁아가지고.
7: 이리 이리 이리
8: 골로 골로 가자.
7: 오, 야.
4: 아, 왜 뭐야? 어머 뭐야? 어머 그럼 어머 뭐야? 뭐야? 뭐야 대박. 운문가? 운행가?
7: 아 그렇군.
4: 맞아 운문 운해 뭐 이거 같은데.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엄마 이거 구름 봐봐 구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
5: 우와 이게 구름이야?
4: 우와 이렇게 빨라?
5: 어. 구름이 왜 이렇게 많이 꼈어?
9: 아 진짜 멋있다. 그죠? 구름 위에 있네요 저희가.
4: 어, 어머 오, 멋있다.
3: 바람 보니까 난리다 여기.
4: 구름이 날려가지고 너무 멋있다.
7: 지금 이 앞에요 구름이 운해가 쫙 구름이 껴가지고 바다가 저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예예예. 예, 예.
6: 선생님 어? 저 앞에 밑에 어. 바다가 어, 바다가 쫙 있어. 등대도 있고 바다가
2: 구름이 바람에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바람 느껴지시죠? 어 풍경이 앞에 되게 되게 멋있어요.
7: 구름이 촤악.
4: 야,
3: 저런 구름이 진짜 좋더라고.
4: 그렇게 진짜.
3: 그 높은 산에 가면 갈수록 저런 구름이 더 맞아. 많을 거 아니에요.
7: 그렇죠.
4: 자연의 네. 신비.
3: 이렇게 산행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서.
7: 그렇죠. 보고 한 달에 느끼고. 예. 예. 바위면 바위, 그렇지. 나무면 나무, 꽃이면 꽃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4: 산의 기운을 받아야 돼 진짜. 근데 그 자기한테 그거 있어요. 진짜 자기한테 잘 맞는
3: 에이,
4: 그
3: 그렇지.
4: 산이 있긴 있어요. 에이. 확실히 뭐가
7: 당연하지.
3: 큰 산 타는 게 어딘 거예요?
4: 뭐 설악지리 이런 데 다 가요.
3: 아 그런 것도
4: 저는 그런 산 좋아하거든요. 큰 산들
3: 세네.
7: 어떤 연유로 계기로 이렇게 산을 다니게 된 거예요?
4: 제가 그 회사 생활이 이제 10년 차가 넘었는데 20대를 되게 회사 사람들이랑 그냥 술만 먹고 너무 뭔가 무의미하고 남는 게 없고 뭔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에 상사분이 계신데 지금 저 산 스승님이시거든요. 어느 날 그 인스타에 막 설산 사진을 되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 너무 그게 더 예뻐 보이면서 저도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 예쁜 풍경 딱 보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뭔가 이게 가슴속에 뭔가 탁 있어요. 그때 산을 타야겠다.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산 인플루언서 분이 계셨는데 은주님 안 그래도 산 그렇게 계속 타실 거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소통해보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바뀌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이랑 같은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막 다른 직업의 사람도 알게 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얻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산에 가서 있어야만 제가 힐링을 느끼고 행복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산이 그냥 선물 같은 존재다.

0: 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선물! 나에게 잔이란 선물이다. 바위 되게 크다.
1: 오,
0: 오, 너무 좋다.
1: 오,
0: 산바람. 산바람.
1: 능선을 막 따라간다.
0: 산바람. 여기 조심해요. 미끄러울 수도 있어. 조심. 잠시만요. 어머니 잠시만요. 잠깐만. 앞에 지금
2: 바위가 많아서
0: 온해도 많고 바위도 많고 지금 바위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
2: 맞아. 아줌마 여기도 앉아서 내려와야 되거든.
0: 네.
2: 거기로 내려오셔. 거기 발 내리고 그리고 봐봐 아줌마. 가운데 사이로 가야 돼. 이 가운데 사이로 가야 돼.
3: 뒤로?
2: 그 사이로?
3: 알았어.
2: 그 사이로. 그 사이로.
3: 아니, 발 내려둬.
2: 내려둬. 이제 일어나서.
0: 어머니. 됐다. 오셨다.
3: 노래 너무 해주다 보면 오히려 저렇게 돼. 감사합니다.
0: 아, 알겠어요.
2: 다 일어나시면 돼.
3: 다 내려왔어?
2: 네. 다 내려왔어. 일어나시면 돼.
1: 자, 아버지 잠깐 기다리세요.
0: 네. 아버지도 이제 거의 다 넘어오셨어요.
1: 아이고, 씨.
4: 좁아요.
1: 조금 고마워.
5: 됐어.
4: 여기 아, 조심.
5: 오케이. 됐어. 잡으셔.
4: 오케이.
2: 블로그에서 본 길하고 실제 길하고 많이 달라 보이네.
0: 실제가 좀 더 거칠어요?
2: 네.
3: 지 혼자 가는 거는 괜찮지. 근데 이거는 세상에 나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신경적으로도 호들호들한 세상에. 두 개 힘들지.
0: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아마 팀장님도.
3: 괜찮겠지.
0: 오로지 어.
4: 우와, 맨발에. 야. 맨발에 총총이시네요.
6: 그러니까 그 산의 기운을 온전히 발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 진짜로.
6: 그러니까 여기 개미 때는 괜찮아요. 이거 맨발이. 개미가 발 깨물면 어떡해요? 개미도 깨무는 개미 있는데.
7: 아이고, 개미니도 신발을 벗었어요.
6: 어디? 애기도 벗었대요. 어디?
7: 개미니도 워싱을 하고 있네.
1: 어, 처음 걷는 거야?
7: 네.
0: 와, 대단하다.
1: 너 오늘 집에 가면 잠 엄청 잘 온다.
7: 진짜 꿀잠.
1: 잠도 잘 오고 맞아. 소화도 잘 되고 진짜.
5: 오랜만에?
8: 네.
5: 발바닥 안 아파?
8: 네.
0: 대단하다.
9: 조심해. 아프면 얘기해. 신발 신어야 돼. 아프면.
4: 아프리카 부족들은 다 이러고 다녀.
10: 산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애들? 산 다니는 거 어때?
4: 좋아하지.
8: 네요. 싫진 않은데.
10: 싫진 않아? 어, 좋네.
4: 배우님은 어려서 부모님과 많이 그런 추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10: 아, 같이. 그런 시간이 없어서 되게 부러워요.
4: 저도 없어가지고.
10: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주시는
4: 거예요? 맞아요.
10: 아,
4: 최대한.
10: 멋진 아빠네. 뭐 이렇게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4: 이렇게 다닌 지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10: 아, 4, 5년?
4: 네. 산에 안 가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네. 어떤 때는 못 가면은 휴가를 내서라도 또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갑자에서 연천봉으로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오르막길이 엄청나네요. 한 10여 년 전부터 회사에서 막 갈구고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없어졌는데 그때 힘들 때는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는 못났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산악회에서 설악산을 한번 갔는데 되게 힘든 과정에서 꿋꿋이 어쨌든 올라가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다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10: 매주마다 가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4: 거의 매주다고요. 그게

0: 다리 아파.
1: 찍지마.
0: 택시가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반응사로 가겠습니다.
2: 저는 그래도 좋은 추억 또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 애들은 좀 힘들었나 봅니다.
4: 본인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배려하지 않고 쉬고 일했던 기억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게 쫓아가기만 바빴던 기억만 나가지고.
3: 근데 체력을 더 길러주고 싶은 마음.
4: 체력은 본인이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산 갈 때만 체력이 좋아요. 본인 하고 싶은 거 할 때만.
5: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절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분.
3: 앞으로요? 네. 등산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서 여기 오늘 왔는데.
1: 이기적이다.
3: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데? 앞으로 좀 너무 빡세게 힘들게 다니지 않고 진짜 등산의 묘미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5: 다 뭐, 난 이해가 돼요, 저는. 아, 무슨 그래요? 말인지 저는 다 100% 이해돼요. 네.
3: 감사합니다.
5: 나도 이랬을 거야.
6: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 12시가, 뭐야, 1시가.
7: 1시 반입니다, 벌써.
6: 아유,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7: 배가 너무 고파요.
6: 아유, 이거 진짜 뭐.
7: 밥때가 지났어요.
6: 아유야.
7: 예쁘다.
6: 여기 좋은 것 같은데?
7: 소나무
6: 여기,
7: 있고.
6: 여기.
7: 여기 너무 좋다.
6: 여기 잡으세요, 여기. 식사 시간입니다. 네, 오세요.
7: 드디어 밥 먹는다.
8: 그래, 바위에 앉으셔.
6: 오케이, 됐다.
7: 아줌마, 뭐? 구운 감자인데, 감자.
9: 아저씨, 계단.
6: 우리 규빈이. 야, 규빈이 가족 한번. 벌써 유미는 벌써 입으로 막 들어갔어. 들어가고 있어. 막 벌써. 야, 진짜. 김밥에
10: 닭강정.
11: 오이도 있습니다. 오이.
6: 네. 오이. 야. 아이고. 요즘 이런 오이가 또 유행이네. 또 이거 이렇게 이런 거.
7: 먹을래? 네, 오이.
3: 이런 거.
7: 김이 오이 먹을래?
6: 뭐 가지고 오셨어요?
12: 저요?
6: 예.
12: 네.
6: 아니
12: 사온 겁니다.
6: 야, 네. 아니 사온 지금 굉장히 아주 그냥 야 훌륭해 보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12: 네, 많이 드십시오. 드세요. 저는 이거 먹어봐.
6: 아, 맛있다 김밥. 김밥 진짜 맛있어요.
7: 우리 거도 꺼내자.
6: 이게 뭐야? 다 꺼내놔봐.
7: 여기 순대.
6: 와, 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야, 순대네.
7: 여기는
6: 와 진짜 시집 잘 가겠다.
7: 여기는 닭강정입니다. 뭐.
6: 야, 여긴 뭐 과일 천국이네. 과일 천국.
7: 자두.
6: 근데
7: 맛있어, 닭강정. 따로 순대만 맛있는데 지금 올 차가운데. 나 순대 먹고 싶어.
13: 순대 쌈장해. 저 뒤에 소금도 있어. 더 많이 해.
7: 나 순대는 쌈장이죠.
13: 쌈장 역시 두 사람은 그렇지.
6: 오늘 젓가락 갖고 온 거 아니야?
7: 아, 그거 물론 갖고 왔고요. 여름 산행에서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걸 나눠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3: 뭐야?
7: 일단 제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6: 아니
7: 팥빙수를 준비해요.
6: 이런 산에서.
7: 네, 회장님 팥빙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0: 있습니다.
1: 자, 여기
2: 우와.
1: 우와. 네. 우와. 우와.
2: 우와. 어때? 맛있지, 완전.
3: 뭐야? 망고야.
4: 아, 엄청 시원하지.
5: 유민아 빙수 맛있어? 진짜 최고야?
3: 제일 맛있어요.
6: 최고예요.
2: 역대급.
0: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드셨으니까 배불리 드셨으니까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이제 강성량에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자 화이팅을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출발.
2: 네. 네.
3: 윤아 뒤로 와. 우리 삼주 뒤로. 임윤우 들은 채도 안.
2: 윤아 엄마 아빠 버리지 마.
3: 이리야.
2: 엄마 아빠 버리는 거 아니야.
7: 같이 가야 돼.
3: 그럼 우리 같은 조잖아. 삼주.
2: 가족이잖아.
7: 같이 가기 싫은데.
3: 왜?
7: 형아가 먼저 가래.
8: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나 들어간다.
3: 아유,
8: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발도나 감사나 마다시고 도남 분에 팔려서.
3: 네. 각설이 신세로 돌아왔네.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 맨발로 걷고 계신 선생님 계세요.
8: 네. 범바가 자리 흔들. 아 숨이 차다.
4: 아 잘한다.
0: 아 우리 문명호 선생님이 그냥 마치 뭐 발이 굉장히 건강하네. 발이.
8: 아 진짜요?
0: 발이,
8: 예. 감사합니다. 요것도 이제
0: 발이 막
8: 요거는 힘이, 조금 걸려갖고 이렇게
0: 아니, 일단 발 딱 보기에도 힘이 넘쳐.
8: 감사합니다.
0: 예.
8: 충성.
0: 아니 발에 힘이 예, 굉장히 아주 발이. 아니 문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버스에 탑승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동하고 지금 되게 산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아주 뭐 긍정적이시고 아주 뭐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예.
8: 아니 감사합니다.
0: 예, 예. 진짜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시기가 예. 있었다고 그러던데.
8: 그게 제가 좀 낙천적으로는 살았는데, 예. 사람 겉에 몸하고 저 헬스 선수였어요. 75kg, 175에 85kg 같으면 허벅지 26인치 이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0: 진짜, 오,
8: 그랬는데, 예. 그런데 내가, 밥을 먹으는 거 탁탁 걸리더라고요, 여기에서.
0: 아, 목구멍이세요?
8: 네, 그럼 마누라가 있다, 빨리 가보라.
0: 예.
8: 저는 수면을 안 하고 내시경을 하는데 혀를 차더라고.
0: 예.
8: 아, 큰 병이 걸렸구나. 딱 빼고 나서,
0: 예.
8: 먼저 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말기라는 거야. 저 유암이었어요. 유암 말기였어요. 시한부 6개월을 딱 받는 순간, 좀 막막하게 막막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내력도 하나도 없고 그런 내력도 하나도 없는데 진짜 걸리지 말아야 될 그런 암이 걸렸구나.

0: 일단 한 그릇 완성됐습니다. 오, 그래도
1: 나랑 이게 좋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이러면서.
2: 잘 먹었습니다.
3: 와, 야, 저 세진 작가님 저.
4: 저기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0: 저는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딸 결혼식을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딸 결혼식은 내가 시킬 거다. 그냥 내 딸을 갖다가 살려야 되겠다는. 내가 살아야지 딸이 살 것이고 그런 느낌에서 아 그냥 내가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걸은 거예요.
1: 자, 돌산.

0: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왜?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내 몸은 내가 아까도 안 그래야 돼요. 발가락 하나 내가 동상을 잘라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발가락 하나가 더 중요하나. 나는 이런 생각으로 나는 맨발 등산을 하고 눈밭을 걸고 그랬는데 그래 걷다가 보니까 이렇게 딸 결혼식까지 살게 되더라고. 예.
1: 자, 우리 주인공 축하드리겠습니다. 많은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같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박수 쳐주고 하는데 내 정작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아, 나는 아빠의 모습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안 돼야 되면서 진짜 그것만큼은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0: 힘드셔? 네? 안 힘드셔?
1: 힘들지, 힘이 안 들 수가 있어. 힘 안 들으면.
2: 힘은 들지만, 그래도 또 그래. 팀장이 옆에 계시고,
1: 그래.
2: 아버님이 옆에 계시고,
1: 그래.
2: 이러니까 힘내서 가시는
1: 거죠. 그럼! 나도 할 수 있다고!
2: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할 수 있다!
1: 나도 할 수 있다!
3: 그렇죠. 발 크게, 그렇죠.
4: 여기 조심하세요, 이거.
3: 발 크게, 발 크게, 그렇죠. 어우, 잘 올라가신다. 잘 올라가셔.
4: 아, 뒤에서 받쳐주시는구나.
3: 예, 아니, 살짝 밀어드리겠습니다.
5: 나도 힘들어요. 안 돼. 뒤에서 자꾸 하면 뒤 사람이 오히려 힘들어. 안 돼.
3: 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이제. 등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2: 다 왔습니다.
3: 네, 다 왔습니다.
5: 다 왔습니다.
6: 다 오셨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이게 암벽구가
0: 마지막이 좀 빡세네.

0: 자, 잡아주고 이끌어주시고.
1: 아, 진짜 마지막이다. 어머, 너 아. 깔딱이네.
0: 자, 자.
1: 조심. 우와. 경사가. 경사 세지? 높지?
2: 네.
1: 이것만 올라가면 돼.
3: 어, 밧줄. 이거 로프 잡을게. 로프.
4: 거기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어머니. 오른발에.
5: 잠깐만. 여기.
6: 가면서 잡지 마.
4: 네, 안 잡을게. 내가 손만 대고 있어요, 어머니. 저.
6: 네, 내가 알아서 할게.
4: 네.
6: 아유, 이건 뭐 이래?
4: 뒤에 괜찮아요, 제가.
5: 그러면 아줌마
7: 됐어. 자, 하나씩 올라가실게요. 좀 높습니다. 높게. 더 높게. 그렇죠. 네. 자, 왼발 오른발을 크게 뻗으세요. 크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경사만 가파르지 괜찮아요. 바닥은.
0: 자, 올라오시죠.
7: 발 높게. 잠깐만요. 앞으로 가세요.
4: 조금만 더. 진짜 거의 다 왔어요.
0: 조금만 더 힘내시고.
7: 오시오. 좋습니다.
0: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4: 잡고 왼발
7: 조금
4: 올라가고.
7: 좁습니다. 좁고 가파라요.
0: 자, 어묵밀의 산악버스 국이 힘내라 힘!
1: 가자!
0: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기기기!
1: 기기기 화이팅!
0: 기!
1: 기! 화이팅!
8: 왔다.
1: 오. 왔어요?
0: 야.
1: 오, 도착했는데.
0: 해명산. 아이고.
1: 도착.
0: 해명산에 도착했다. 자, 국이 정상입니다. 힘내라 힘.
1: 화이팅.
0: 기기기.
6: 우리 친구가 우리 기다리고 있죠. 네, 정상
4: 어머니 친구가. 산 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6: 정상 친구가 으샤 으샤
4: 으샤 으샤. 어머니 화이팅.
7: 크게 으샤. 좋습니다.
4: 어머니 힘내세요. 할 수 있다.
0: 자, 힘내라 햅. 국이 기기길
8: 화이팅 가자.
0: 어휴. 자, 힘내세요. 마지막 힘.
1: 오셨다.
9: 좋은 거야?
0: 예, 예, 예, 이쪽.
9: 정상에 뭐가 있어?
0: 예, 여기 남 표지석, 나무.
9: 나무 있어?
0: 예, 나무에 표지석이. 천천히.
1: 감동.
0: 아이고.
1: 고생하셨어요.
0: 아,
4: 우리 어머니 오셨다.
0: 이게 정상.
6: 네. 명.
10: 해병산.
6: 저기. 아, 그렇구나.
10: 해병산 324.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0: 예.
0: 수고하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 보이는 바다 대양이 보입니다. 멋있다. 대양의 또 이 기피우를 받으시고 우리 김 대한님 예. 느낌 어떻습니까?
1: 넓은 세상이 헌하게 다 보이는 것 같고 예, 예. 우리 모든 가슴에 예. 그 답답한 그것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2: 아, 저도 미투.
0: 예, 미투. 아, 미투. 그렇죠. 아유, 한 지붕에서 한 가족이 있으니까 미투 그냥 미투. 마음이 다 뜻이 통하는 거야, 그냥. 예.
3: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서 산행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아, 예. 네,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등산하게 돼서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4: 항상 저 혼자 뭐 1000고지를 타도 내 혼자 뭐 1200고지를 타도 내 혼자 했는데 어울려 사는 세상을 이렇게 다시 맛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0: 사람 보수 제 9기 해명산 도전 성공!
1: 화이팅!
2: 우와, 예쁘다.
3: 아, 진짜 너무 예뻐요.
4: 뒤에 바다 보인다.
2: 우와.
5: 와, 뒤에 바다 버린다.
4: 바다.
5: 아, 예쁜 거 이따 봐, 이제 예쁜 거. 대장님, 산 올라가는 분 요령이 있나요?
0: 열심히 올라가면 됩니다.
5: 네. 오, 오, 큰일 날 뻔했다. 누가 쉬운 길이래? 오, 뭐야? 반대로 왔는데?
6: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아사녀역에는 모두의 의견대로 초록이가 하기로 한다. 초록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알았지?
1: 네.
0: 아, 그리고 윤정년, 허영서, 내가 장면을 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장면을 각자 정해서 연기하면 된다.
1: 네.
0: 자, 그럼 먼저 목부터 풀어보자. 누가 먼저 선창할래?
1: 제가 하겠습니다.
0: 그래, 시작해라.
2: 황대라오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3: 황대라오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1: 어이없은 아사디어,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오.

하여 어찌 이 좋은 날에 얼굴에 이라고 치시니. 아사디여, 이 좋은 날에 어찌 이라고 쓰시. 아사디여.

0: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1: 아, 뭐 곧 내 건물이 될 거니까 슬슬 봐둬야지. 야, 나중에 여기는 연못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관리는 잘하고 있어?
0: 무슨 헛소리야. 단장님은 파실 생각이 없는데.
1: 아, 지금은 팔 생각 없어도 곧 팔게 될 거야.
0: 당장 나가. 단장님이 당신을 용서해서 신고 안 한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1: 어, 신고해. 내가 지금 사라지면 너희 건물 사준 마지막 구세주도 사라지는 거야. 야, 이 비까지 잔뜩 낀 이 건물을 사줄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강 단장한테 전해. 시간 질질 끌지 말라고. 홍매, 그렇게 참을성 좋은 사람이 아니야.
2: 가자.
3: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건물을 넘기다뇨? 저번 합동 공연 때 생긴 빚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0: 적잖은 걸 다 끌어안아서 빚을 많이 졌어. 어떻게든 쌍탑전설 제작비라도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미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이 단장님을 만나줄 생각도 안 해. 단장님 내색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너도 모르는 걸로 해. 걱정 마. 단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든 공연은 올리실 거야.
4: 도행 선배! 어떡해! 지금 큰일 났어! 유계실! 저 유계실!
5: 자, 빨리! 그것도 챙겨야지, 임마!
4: 아니! 아이씨! 뭐하는 거예요?
6: 야, 미켜!
4: 당신들 뭐야!
6: 오기! 너희 단장한테 가서 물어봐.
4: 지금 내가 어딘지 알고 일하고 쳐들어와갖고는!
6: 어디긴 어디야?
7: 정연아!
4: 어이, 단장님!
7: 비켜줘라.
4: 예?
7: 비켜줘.
6: 야, 나가.
8: 야, 나가, 빨리
9: 가자. 나가.
8: 야, 챙기고, 빨리 가. 챙겨.
6: 잠깐만. 빨리 움직여, 빨리.
8: 한 번 챙기고, 빨리. 자, 빨리 움직이자, 빨리. 뭐 하냐?
6: 그 뭐야, 이거? 빨리 가. 어?
8: 챙기고.
6: 빨리 밖에. 들어와.
8: 빨리 움직이자, 어?
10: 엄마 만나러 왔구나. 안 그래도 작별 인사하러 만나러 갈 참이었는데.
3: 언니 어디 가? 이 집은 다 뭐고?
10: 나 지금 나왔다. 결혼할 거야.
3: 결혼?
10: 응. 미국 가자마자 할 거야. 그리고 나 성악도 그만둘 거야. 방금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렸어. 난 네가 항상 부러웠었어. 적어도 넌 네가 원해서 굿굿하는 거였잖아. 예술가의 최고 경지는 너 같은 사람만 다다를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니라. 잘 있어?
11: 두 번 다시 안 올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유산에서 네 몫을 미리 달라고.
3: 할아버지가 제 몫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11: 이건 뭐 큰

0: 딸이나 작은 딸년이나 타이밍 맞춰서 내 속을 뒤집기로 작당대를 한 건지. 너, 네 언니 결혼하는 거 알아 몰라?
1: 방금 문 앞에서 들었어요.
0: 그래, 100번 양보해서 결혼은 그렇다 쳐.
2: 뭐?
0: 성악을 그만둬?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너를 내키웠는데! 잘난한 기준! 그래봤자 아들도 하나 못 낳고 기집애 둘만 낳았다고! 그 죄인 취급받은 거 지긋지긋해서 어깨를 쓰고 너네들을 키웠어. 근데 너희들이 나
1: 쉽게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래! 메란꾹꾹단이 너한테 뭔데? 내 걱정은 안 되고 오로지 피 한 방울한 석이 네 단장만 걱정되니?
1: 주시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0: 시키는 대로 하겠다니.
1: 메란을 나오라면 나오고 국국을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요.
0: 진심이니?
1: 네. 이번 공연만 무사히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0: 가만히 얘기하자이.
1: 어, 언니, 우리 쌍탑 전설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2: 저도요. 새로운 왕자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0: 새로운 왕자님?
1: 당연히 언니죠. 우리는 방자전 때부터, 아니 7년 전 때부터 언니의 떡잎을 알아보고 점 찍어놨어요. 이것은 아주 푸릇푸릇한 것이 새로운 왕자님의 떡잎이로구나.
0: 나는 너희들 옥갱선 배웠다고 인자 공연 안 보러 올 줄 알았는데.
3: 우린 메란이 쌓아온 모든 걸 사랑한 거지 문옥경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메란은요 언제까지나 우리한텐 꿈일 거예요.

0: 단장님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1: 괜찮아. 혼자 해도 된다.
0: 단장님, 저 드릴 말씀 있어요.

0: 이게 무슨 돈이냐?
1: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0: 갖고 가라. 네 마음은 고맙다만 너까지 이럴 필요는 없어. 네 자존심에 어떻게 이 돈을 받아온 거야?
1: 진짜 중요한 걸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같은 건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0: 영서야, 내가 약속하마. 이 공연 어떻게 해서든지 올릴 거야.

0: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청소는 해서 뭐해? 어차피 남의 손에 넘어갈 건물인데.
1: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번 공연 올리는 거? 돈이 없는데 우리끼리 애를 쓴다고 그게 돼? 무슨 발버둥을 쳐도 다 소용없어. 의미 없는 짓이라고.
1: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손 나불고 모르는 척 해불면 되지. 왜 단디 그러고 빚을 세우고 있냐?
0: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거라도 안 하면 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1: 우리는 계속 공연을 할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너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자리 지킬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 안 가고 너랑 계속 공연 올릴 거야.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곳이 다 무대가 될 것인디. 그럼 된 거지. 의지도 필요하겠냐?
0: 그치만 극장에서 공연 올리는 건 당분간 불가능할지도 몰라.
1: 그러면 최고로 근사한 공연을 올려야 쓰겠네. 우리 공연을 본 관객들이 두고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어찌하냐?
0: 그래. 그러자.
2: 요새 그 안 그래도 빚쟁이들 상대하시느라고 뭐 머리가 아프신 건 이해가 되는데요. 단장님, 협동조합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협동조합이요?
2: 서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만든 곳인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필요할 때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들 하던데 어디 한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 빚을 갚고 새로운 공연을 올리실 거라고요?
3: 네.
4: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 공연이 메란 국극단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3: 아니요. 우리 단원들한테는 이번 공연을 올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번 쌍탑 전설에서 새로운 왕자가 탄생할 거고 그럼 우리 단원들한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쌍탑전설은 우리 메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작품입니다. 그러자면 과거 비청산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메란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지점장님.
5: 미래에 투자한다라.
3: 아, 빚은 해결됐다.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구나.
6: 정말 다행이에요.
3: 이제 제작비만 구하면 되는데.
6: 저기 쌍탑전설 올리는 걸 당분간 미루시는 게 어떻겠어요?
3: 지금 아이들 다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미루자고?
6: 아예 안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좀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메란이 먼저 살아있어야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7: 손! 손만은 안 됩니다요! 아이고, 탑을 져야 된게. 탑을 져야 된게. 탑을 지어야 하니 답을 줘야 된게. 아, 참말로 고민이네.
3: 왜? 뭐가 잘 안 돼?
7: 어, 단장님,

0: 자사달이 워낙에 자유분방한 인물이다 본게 자꾸 사투리가 쓰고 싶어진단게요. 근데 니마이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조금 고민이 돼요.
1: 글쎄, 뭐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사달은 백제 사람이잖니.
0: 그래도 니마인디 그래도 될랑가요?
1: 이건 너의 아사달이잖니. 윤정년만의 아사달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예, 단장님.
1: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집중하기 힘들지? 요새 불안한 거 다 안다.
2: 별천지에서 왔다고 했어라.
1: 응?
2: 처음 국공부대 보고 온 날 가슴이 벌떡벌떡 돼갖고 잠도 못 이루고 있은 게 지 언니가 그랬어라.
3: 샤프르,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야.
0: 아따, 그것이 참 맞는 말 아니대요. 바지락 해던 목포 가시나들 눈에 그 삐까뻔쩍한 무대가 별천지로 보이지. 먹고 살기만 해도 쎄빠지게 힘든 세상서 별천지나 쫓겄다고 함께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별천지가 이 세상 버티게 해주는 꿈인게요.
1: 꿈?
0: 저뿐만이 아니어라. 저 대문 밖에서 우리 공연만 목빠지에 기다리는 가시나들도 다른 국국단 아가들도 국국만 있다면 뭔 일이든 꿀떡꿀떡 참을 수 있은게요. 같이 무대 올릴 사람들도 있고 그 무대 봐줄 사람들도 있는데 불안할 게 뭐대요?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전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게요.
1: 그렇구나.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랑께 단장님도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들 다 보기보다 강하단게요.
1: 그래.

0: 다 됐습니다.
1: 계약대로 공연 끝나고 나서 배울 테니 그렇게 알아요.
0: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 자존심으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 것 같더니.
1: 우리 배우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연 올려주는 게 내 진짜 자존심이니까요.

0: 오디션 날인데 새벽부터 어딜 갔다 오니? 혹시 또 절에 갔다 오는 거야?
1: 저 절에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0: 당연히 알았지.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너만의 아사달은 찾았니?
1: 네. 제가 찾은 아사달은 구도자예요.
0: 구도자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로 존귀한 부처님을 새기는 예술가겠구나. 좋은 해석이다.
1: 정말요? 근데 정연이는 저보다 더 좋은 해석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승부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도

0: 꼭 이기고 싶어요. 승부에 연연해도 돼. 이기고 싶어야도 되고.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때야. 영서야, 나도 누군가의 뒤통수를 쳐다보며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얼마나 초조할지, 순간순간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누구보다 잘 알아.
1: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0: 예인의 인생은 길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끝도 없는 굴곡들을 겪으면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넌 그 정도로 큰 예인의 자질을 갖췄다. 이따 오디션 기대하마.

0: 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제부터는 밖에서 대기하실게요. 네,
1: 아니 왜 그런 거 있어? 같이 가서
0: 대기하실게요.
2: 오늘 오디션 심사를 해주실 분은 안무가 조수연 선생님, 고수 이용근 선생님, 그리고 이번 쌍탑전설 연출을 맡아줄 백도행 연출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디션 심사는 이분들 외에도 특별히 메란국극단 단원 전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쌍탑전설 아사달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어느 장면을 할지 정했니?
3: 네. 사막 2장 아사달이 석부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2: 정연이, 너는?
4: 저도 그것을 골랐습니다.
2: 자, 표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도록 한다.
3: 제가 먼저입니다.
2: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해.
5: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연꽃 같은 내 안에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설아벌을 당도하니 오직 불사만 보았다. 설아벌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0: 강아장 건너다니.
1: 저기 부처님이 앉아 계셔.
0: 한 손에 끌을 쥐고 또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여친이 쩡 하고 올리고 저쪽을 올려치니 쾅 하고 깨진다. 내 손끝에 부처님 광명의 칠은 나타나고 내 망치 아래 부처님 존귀존한 드러나네. 내 망치 아래 부처님

0: 영수가 저 정도로 해버렸으면 오디션을 볼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 더 완벽한 아사다리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러게요. 완벽한 테크닉을 갖췄던 애가 이제 감정까지 물이 흘렀어요. 이게 내가 찾은 나만의 아사다리야.
2: 그래. 네가 어떤 아사다를 찾았는지 단박에 알았어. 참말로 끝내주는 무대였다이. 이제 내 차례여. 한바탕 신나게 놀아볼 텐께 잘 봐야 쓴다이.

0: 스승님 말에 망치와 끌 배우고 윤꽃 같은 내 아내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서라벌에 당도하니 오직 불사만 보았다. 하나 서라벌은 내게 옷을 주었는고.
1: 어떻게 돼?
2: 뭔데?
1: 뭔데? 빨리 들어가보자.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보자.
3: 조용히 해주십시오. 곧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4: 단장님, 굳이 발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연이가 새로운 왕자예요.

0: 어떻게 오셨어요? 기껏 한다는 게 술타령이니?
1: 왜 오셨냐고요? 이제 메란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0: 앞으로도 계속 술만 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낼 작정이니?
1: 네, 그러려고요. 누가 나 같은 거 이제 신경 쓰나요? 윤정연이 저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헛껍데기만 남았다고. 윤정연은 목이 꺾여도, 옥경이가 떠나도 끄떡없이 지갈 길 가겠지만 저는 달라요. 나는 개처럼 강하질 못하다고요. 국공배우로도 실패했고, 옥경이도 저 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요. 단장님도 저 버리셨잖아요.

우리 국극단에 여역을 맡겠다고 들어온 아이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 서해랑의 연기를 보고 들어왔어요. 언젠가 서해랑을 뛰어넘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애들한테는 네 연기가 늘 기준점이었다. 누군가의 인생에는 네가 쭉 자리 잡고 있었어. 네 곁에 잠시 머물다간 옥경이는 그만 놔주고 네 인생 살아. 너 아니면 안 되는 은재도 있잖아.

0: 제가 달비를 하라고요?
1: 단장님하고 상의해봤는데 너가 달비를 연기할 적임자인 것 같다. 달비는 아사달의 재능을 질투하는 가닥기처럼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사달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는 조력자이기도 해. 이런 인물의 내면을 연기할 수 있는 건 지금 너밖에 없어. 어때? 하고 싶니?
0: 네. 저 할래요.
1: 좋아. 우리 좋은 무대 올려보자.
2: 아사달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사녀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0: 보면 볼수록 정말 못하는 거라니까? 왕자나 공주가 주인공도 아니고 피엔딩도 아니고 거기다 니마이는 왕자나 영웅도 아닌 그냥 평범한 백성이고 우린 역사의 길이 남을 공연을 올리는 거야.
3: 근데 관객들이 좋아해 줄까?
0: 좋아하지 당연히. 이런 모던한 내용의 극이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 아주 잘 통하거든. 게다가 우리 메라니 연기를 좀 잘하니? 여자 주인공도 포함해서?
4: 뭔 소리 하나 했네.

0: 여기 국국단 부지 사서 건물 올리던 때가 생각나서 기와 하나 벽돌 하나 내가 하나하나 다 고르고 인부들하고 같이 집을 지었어. 심지어 공사가 덜 끝나서 지붕도 없는데 밤마다 여기서 잠을 잤어.
1: 왔다며 여기서 잠까지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셨으라.
0: 정말 행복했어. 힘든지도 피곤한지도 몰랐어.
1: 자,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아프실지.
0: 아니다. 저번에 네 얘기 듣고 깨달았어. 메란 국극단의 기반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너도 있고 영서도 있고 우리 단원들도 있고 공연을 올릴 사람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 100번 맞는 말씀이요.
0: 넌 이번 공연 네 마이로서 어떻게 끌고 갈진 생각했니?
1: 예. 근데 조금 걱정돼요. 인자는 예전처럼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게요. 왕자로서 느끼는 뭐 무게 뭐 그런 것이겠지라.
0: 아마 앞으로 네가 계속 느껴야 할 무게겠지. 하지만 정년이 너라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방법도 곧 스스로 터득해낼 게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쌍탑 전설은 온전히 네 무대고 네 무대를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면 돼.
1: 예, 단장님.
2: 아사달 윤정년. 그것 봐라. 내 안목은 틀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윤정년이 니마이가 될 거라고 했잖아.
3: 너만 알아봤냐?
2: 나도 알아봤거든. 허영서 역시 얼굴부터 기품이 있어. 뭐야, 너 허영서 팬이었어?
3: 응, 팬이었어. 너 옥경 언니는?
4: 옥경 언니도.
5: 정년 언니는?
4: 정년 언니도 팬이야.
3: 너 세 명은 안 돼. 두 명만 골라야 돼.
5: 두 명만 골라.
3: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다.
5: 오, 유치.
6: 이모, 우리 뭐 보러 온 거야?
7: 쌍탑 전설이라고 국극 공연 보러 온 거야. 은재야.
6: 응, 이모.
7: 이제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모라고 안 불러도 돼.
6: 그럼?
7: 엄마라고 불러. 엄마. 은재 엄마잖아.
6: 진짜?
7: 그럼 진짜지. 은재야, 지금까지 엄마가 거짓말 시켜서 너무 미안해.
6: 응, 엄마.
3: 여기 앉을까?
8: 저기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9: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내 팬인가?

0: 그런가 보다. 어디 가나 재패는 있으니까요.
1: 이리 줘봐.
2: 혜야, 너 많이 떨고 있냐?
1: 뭐야, 다 썼어.
3: 어? 내 거 써?
1: 네 거 비싼 거잖아.
3: 뭐 어때? 어차피 이번 공연이 마지막일 텐데. 다 써도 돼?
1: 야, 우리 그만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안 하기로 했지. 아, 진짜 하여튼 요 놈의 입방정 진짜.
4: 뭐야? 누구들 알고 있었어?
3: 눈치로 알고 있었지. 뭐야? 그럼 너도?
4: 그럼 알고 있었지. 맞다. 말하면 누구들 기운 빠질까봐 입 딱 다물고 있었는데.
3: 아니, 됐어. 나도 알고 있었어. 분위기가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몰라. 그치? 다들 알고 있었지?
5: 그럼 알고 있었지.
4: 음에? 괜히 비밀로 아니라고 진땀 뺐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티를 안 내고 있었대?
3: 단장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어떻게 티를 내.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더라도.
4: 야! 마지막!
3: 마지막! 마지막!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뭐 끝이든 아니든 달라지는 거 있냐고. 공연은 다 똑같은 공연이지.
4: 나 우리 초록이 철 들어부렀네. 맞아! 공연은 다 똑같은 공연이야. 우리 처음에 연구생 공연할 때면 기 그냥 신나게 한바탕 놀아버리면 되는 거지?
1: 어? 그거 좋은데? 우리 이거 구호로 써도 되겠다.
6: 어? 구호? 좋다 좋다.
1: 어? 좋은데?
4: 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싹 다 소문 모아보라!
3: 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4: 자! 오늘도 신나게 한바탕 놀아불자!
7: 놀아불자!
8: 아직도 준비 안 끝나고 못 들어가고 있어. 빨리들 서둘러. 공연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어.
7: 네! 네! 네!
9: 윤장님.
4: 응?
9: 이거.
4: 응? 이게 뭔데요?
9: 글쎄, 누가 넣어주라던데.
10: 정연이에게. 정연아, 그거 알아? 넌 나한테 꿈이고 그리움이고 하나뿐인 왕자님이었어.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지만 널 만나기 이전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고마워. 이제 모두의 왕자님이 될 너를 늘 응원할게. 주란이가.

반갑소. 반갑소. 난 석궁 달비요. 신라의 대왕께서 불국사의 다보탑을 지으라 명하셔서 벌써 3년 넘게 일에 매달리고 있어만 보시다시피 만든 거니 기단뿐이요. 하지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건 내 옆에서 석가탑을 만드는 아사다리요. 내가 한 발 앞서갔다 싶으면 그놈은 어김없이 두 발을 앞서간단 말이지. 그놈이 밉소. 그놈에게 그런 재주를 내려준 이 하늘도 원망스럽소. 그놈이 만드는 이 석가탑도 다 무너져버렸으면 좋겠소.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마음 한편에선 아사달이 어떠한 걸작을 만들지 하루빨리 보고 싶기도 하단 말이지. 나도 내 맘을 모르겠구려. 공연 재밌게 보시오.

0: 일들에.
1: 아사달은 술을 드시러 출타하셨사옵니다.
2: 또?
1: 부처님의 뜻을 새기는 석공이 매일같이 술독이나 빠져있다니. 저 기단은 무엇이냐?
0: 아유, 아사달님이 만드셨습니다요.
1: 하룻밤 사이? 어디 보자.
3: 보통 바깥 기둥 말끔하고 면 사이사이 안 기둥 단단하다. 단정하고 다만 생김 어찌 밤사이

0: 가사들 나갈 차례다. 준비됐어?
1: 예. 마셔볼까? 에이세가
0: 자네 정말 이걸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나?
1: 아따 그랬지. 기단밖에 안 떠올라갖고 그것밖에 못 만들었네.
0: 떠오르다니?
1: 아 돌에서 석가탑에 상이 떠올라야 만들 것 아닌가?
0: 그럼 자네는 영감이 떠오를 때만 돌을 쪼았다는 말인가?
1: 당연한 거 아닌가? 영감 없이 맨날 돌을 쪼아봤자 그것은 고작 바우덩이일 뿐일세. 자네도 이미 알 것인데.
0: 나는 3년이 지나도록 이 돌덩이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아사달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어. 어째서 하늘은 아사달에게만 엄청난 재주를 주시고 나에게는 그 재주를 알아볼 눈만 주셨다는 말이냐?
2: 됩니다요. 답을 줘야 된겠지. 이 말씀만은
3: 니놈!
0: 내 오늘 니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리라.
3: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덕방님! 아니 자네는 달비가 아닌가? 쓸데없이 끼어질 생각이랑 말게. 야!
0: 건파랑님, 지금 대왕께서도 석가탑이 완성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시온데 이놈이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3: 대왕님이라? 그리하면 난이 되지. 오늘 니놈 운수가 좋았다. 얘들아 가자. 예.
0: 자네 자네 또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야?
4: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내리치니 쩡! 올리고 저쪽을 올려치니 쾅! 깨진다.
0: 자네 정신 나갔나?

0: 이복에, 이복에 달비 인자 된대. 내 답을 어떻게 줘야 할지 인자 알겠어. 영감이 떠올랐나 보구나. 이 탐만 완성되면 백제로 돌아가 내 아내를 만날 것이야. 석가탑이 완성될 날이 머지않았어.
1: 월궁 하나 같은 내 아내 하사녀 말일세.
0: 이제껏 본 적 없는 작품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거야.
1: 보름, 보름이면 만날 수 있어. 내 아내 하사녀!
0: 오로지 아사달만이 신라 최고의 탑을 완성할 수 있어. 아사달은 아사녀를 만나선 안 돼!

0: 저기 아사달님은
1: 석가탑이 완성되면 이 연못의 탑의 그림자가 떠오를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0: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터이니 부디 아사달님께 제가 여기서 기다리노라고 그 말씀만 전해주셔요.
1: 당신도 참 딱한 사람이오.
0: 네?
1: 아사달은 미령공주님과 사랑에 빠졌어. 석가탑이 완성되면 아사달은 공주님과 혼례를 올릴 것이오.

0: 어찌된 일이오?
1: 하신이 여길 어떻게? 미령 공주님과 혼례를 올리는 중 아니었나요?
0: 혼례라니 그 뭔 말이오?
1: 달비라는 분이 이 못의 석가탑 그림자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탑이 완성되는 날 당신은 공주님과 혼례를 올릴 거라고 했어요.
0: 대체 그것이 뭔 말이오? 나는 오직 당신을 다시 만날 그날만을 기다렸는디. 네, 달비 이놈을!
1: 아니에요.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원망하지 마세요.

0: 자녀. 아사녀, 아사녀. 정신 차리시오. 돌아갑시다. 우리 인자 백제로 돌아갑시다.
1: 그래요, 고향 땅.

0: 연기 잘하죠? 윤정년이라고 제 제자예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기가 막힌 재능이에요.
1: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연꽃 같은 내 아내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설아벌에 당도하여 오직 불사만 보았다. 허나 설아벌은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0: 아사달, 나네 달비 돌아가세. 자네 건강이 너무 소했네.
1: 부처님이 계신다.
0: 저쪽에 부처님이 앉아 계셔!

0: 계신다. 부처님이라니. 한 손이 끌을 쥐고 또 한 손에 망치 들어 이쪽을 내려치니 쩡 하고 울리고.
1: 아사다, 내가 잘못했네. 나를 원망하게.
0: 저쪽으로 올려치니 팡 하고 깨진다.
1: 차라리 나를 죽이게. 이러다

부처님 존귀존한 드러나네. 내 망치 아래 부처님

여성국극 춘향이와 향단이, 방자와 이몽룡까지 모든 배역을 여자가 맡는다. 노래와 춤, 연기 모든 면의 재주를 갖춘 여성들만이 국극무대에 오를 자격을 얻는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별천지 속에 가장 빛나는 별들이었다. 한때 국극무대를 누볐던 그 많은 별들은 그 이후에도 예인의 길을 걸어갔다. 소리꾼으로, 마당극 배우로, 또 누군가는 영화배우로. 인생은 길고 그리하여 무대는 영원하다. 별들은 흩어졌을 뿐 사라지지 않다.

않고 저 광막한 밤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갔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녀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줄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신청사 개관 1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0년 전 이곳에 새롭게 둥지를 튼 국악원이 오늘은 다시 그 시간을 돌아보며 전통과 미래를 잇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국악원이라는 이름 아래 걸어온 44년, 그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소리와 숨결이 깃들어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시간들을 품은 축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 첫 장은 가장 엄숙하고도 찬란한 음악으로 열어보려 하는데요. 종묘 제례악, 보태평과 정대엽. 조선의 왕이 조상 앞에 마음을 올리던 그 순간, 그 자리를 채우던 음악이 바로 종묘 제례악입니다. 우리 모두 태평성대를 향한 그 염원을 가득 담아서 네, 뜨거운 박수로 첫 무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천년만세 무대는요, 무엇보다도 국악단의 전현직 단원들, 즉 선후배가 한 무대에 함께 올랐다는 점, 그 자체로 국악원이 걸어온 44년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전 세

작품들과 함께 성악, 무용, 또 연희파트 단원들의 협연 무대까지 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곡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예술감독 네, 임상규 지휘자의 작곡 꿈의 전설 관현악 프로그램 가운데 첫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악, 관현악과 성악, 무용이 한데에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네, 그야말로 오감이 황홀한 순간이셨죠? 네, 아마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라면 그 감동을 따뜻한 박수로 함께 나눠주실까요? 이제 무대 위로 한 분이 오르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공연을 또 찾은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한국의 감정을 가장 깊고 진하게 노래하는 목소리 누구신가요? 네, 장사익 선생님이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 정말 흥과 한을 노래로 이토록 진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우리 시대의 특별한 목소리입니다. 한 소절을 듣기만 해도 절로 어깨가 들썩이다가 또 어느새 마음 깊은 곳이 찡해지면서 눈시울이 또 뜨거워지곤 하잖아요. 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네, 그대로 담담하게 노래하는 사람, 그게 장사익이라는 이름의 울림인 것 같습니다. 장사익 선생님은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듣는 우리도 그의 노래를 통해서 가장 솔직한 감정과 마주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가장 행복해지는 그 시간을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장사익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연정 국악원을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날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끌어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홍지아 친구가 가야금 병창 세 타령으로 아주 흥겹게 꾸며줬는데요. 지아 친구는 이 노래 들어볼래 한 출연 신청을 직접 한 친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신청자 특집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0: 자, 직접 사연을 보내고 출연을 정말 학수고대해온 만큼 네. 오늘 이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떨리겠어요.
0: 설레고.
1: 네. 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럼 첫 무대를 꾸며준 홍지아 친구가 준비한 또 한 곡의 가야금 병창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흥부제비. 본교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둘러보면 나오겠다.

0: 네, 맑은 가야금 선율에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까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무대였는데 과연 또 이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야금을 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2살 가야금 요정 홍지아라고 합니다. 매주 TV를 보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이 노래 들어볼래 프로그램에 제 사랑스러운 가야금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국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싹 날려버릴 저의 무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뽑아주세요 했습니다.
0: 야, 진짜 보통은 치킨을 뜯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12살들은. 근데 가야금을 뜯고 아, 신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네. 굉장한 친구인데 지아 친구가 신청 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왜요?
2: 네,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기도하느라 잠을 설쳤어요.
1: 아이고, 되게 해달라고. 네.
2: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왜 또 그런 걸 해?
1: 많이 기다린 만큼 출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2: 엄마예요. 그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출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네. 대박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랑 이모, 삼촌, 할아버지께 전화 돌리시느라고 예.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0: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한 공연이 주로 많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찔했다 이런 공연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놀랬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놀랬어요. 그때 끊어진 줄 연주할 때는 노래를 조금 더 크게 했었어요.
1: 이미 뭐 마음속은 풀어내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아 친구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우리 국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부산 울산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예술단의 사운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저희는 소리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4: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소리예술단 사운의 꿈은 무엇인가요?
5: 멋지게 성장해서 국악도 널리 알리고요. 이 노래 들어볼래 MC까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도 잘 할 수 있겠죠?
6: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세상을 만날
7: 우리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0: 자, 부산 울산의 최연소 소리 그룹 수연소리 예술단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끼도 많고 소리도 정말 단단하네요.
1: 맞습니다. 정말 10년 후가 아주 기대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무대를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태평문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무용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14살 김로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했어요.
0: 야, 방송이 나가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네.
0: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아요.
0: 어때요? 많이 떨렸어요?
2: 네, 신기하기도 하고 좀 콩쿨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 이 무대에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함께 손꼽아서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2: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 가족이 가장 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0: 좋은데 로아 친구는 그럼 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엄마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가 5살 때부터 발레를 시키셨는데요.
0: 5살 때부터?
2: 네. 근데 사극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뻐서
0: 예쁘죠.
2: 성공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제 타게 잘한 것 같아요.
0: 되게. 그래요.
1: 무용하는 친구들끼리 또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2: 저희가 공연 의상을 맞추러 친구들이랑 서울 이제 창덕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0: 와,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나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2: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용 실력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0: 냄새를 잘 맡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2: 하츠투하츠의 루드 네.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0: 걸그룹 댄스.
2: 네, 맞아요.
0: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네. 음악 필요하죠?
2: 네.
0: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추고 네.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가자.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0: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 노래 들어볼래 애청자이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금 전공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금 선율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연주로 해금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해금 선율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준 김소연 친구의 해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1: 네, 소연 친구 말대로 해금은 이 슬픈 소리만 내는 슬픈 악기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요. 또 그리움도 있는 다양한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문을 두드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행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나가도 동네 스타가 되는데 네.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는데
0: 심수봉?
2: 네.
0: 예.
2: 떨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어요.
0: 이야 대단하네. 야 그러면 당시에 불렀던 느낌 그대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빠라밤. 아 빠라밤을 아는구나. 그러면 이 노래를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트로트로도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탔어요.
2: 네.
0: 미녀 대 트로트. 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2: 미녀요.
0: 미녀다. 왜요?
2: 트로트도 재밌지만 미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0: 스트레스 같은 거는 보통 어떨 때 좀 쌓이는 편인가요?
2: 수학 문제 풀 때요.
0: 수학할 때 쌓이지. 에이, 맞아요.
1: 쉽지가 않죠.
0: 예. 소혜 친구는 지금 5살 때부터 미녀를 배웠어요?
2: 네.
0: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운 미녀가 뭔지 생각나요?
2: 네. 아리랑이요. 5살 때 집에서 우연히 아리랑을 불렀는데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목청이 좋고 잘 부른다고 하셔서 네. 미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0: 아, 알아보셨네.
1: 소혜 친구가 생각하는 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2: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오.
2: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오. 정말 이렇게 될성부른 나무 네. 앞으로도 우리 소혜일 친구만의 시원한 목청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이리 가도 심니요 저 어리 가도 심니요.
4: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신청자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친구들의 멋진 무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1: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을 텐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신청한 출연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평생 남을 기억이 되고, 앞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하영 친구가 서도민요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짐 다 챙겼어요?
1: 그럼
0: 출발할까?
1: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2: 네!
3: 김파로크와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1: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4: 오케이,
1: 됐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6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5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뭐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 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 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 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에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곡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곡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곡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꽃피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우와!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열차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1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처럼 아 생전에 1배주를 받고
1: 네.
0: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1: 네.
0: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2: 야, 난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 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0: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복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에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네.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네. 충실한 삶을 위하여 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1: 네.
0: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1: 네.
0: 막 그런 밈 같은 거
1: 네, 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무슨
0: 네. 리센을 하는
1: 저 거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신굿을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굿을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1: 네.
0: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1: 네.
0: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도 소리가 크니까
1: 네.
0: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1: 네.
0: 상청의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1: 네.
0: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1: 네.
0: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1: 네.
0: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1: 네.
0: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1: 네.
0: 그런 마음이 있거든
1: 네.
0: 그런 말이 있거든
1: 네.
0: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1: 네.
0: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굿의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1: 네.
0: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1: 네.
0: 그분에 대한 오국굿인데
1: 네.
0: 오국굿은 돌아가시면 하는 굿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1: 네.
0: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1: 네.
0: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1: 네네.
0: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굿을 주제를 했습니다.
1: 아~
0: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테레비 1,004개를 쌓아 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1: 네.
0: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1: 네네.
0: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1: 네.
0: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환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0: 네.
1: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1: 네.
0: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거리들이 각각 있고

0: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네. 그 다음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 나는 거죠.
1: 아니, 진짜 몸져도 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네.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0: 그쵸,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네. 뭐 죽어 가는 거죠.
1: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0: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 있으시
1: 그렇죠 그렇죠
0: 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네.
0: 예, 그런 것처럼
1: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0: 저희가 이제 토속 민요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역금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역금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네. 그다음에는 동해 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1: 어, 뱃노래.
0: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1: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0: 개사를 해드리죠.
1: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축원 덕담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2: 저 강원도 두메 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장수 프로그램

0: 여보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1: 예.
0: 이제 이 국악 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2: 예.
0: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2: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 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 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아,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1: 네.
0: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1: 네.
0: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1: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1: 네.
0: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0: 네.
1: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0: 아,
1: 네, 여러 가지 이게,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입문하시게
1: 네.
0: 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제가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내향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E 형이라면
0: 오.
1: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I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삼현육각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0: 네.
1: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0: 거칠다.
1: 크잖아요. 네.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0: 이 파도도 또 MBTI에 연결되네요.
1: 약간 네. 이 제가 봤을 때
0: 이와 네. 아이의 차이 약간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1: 그래서

0: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와, 또 이 구슬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이음꽃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이음꽃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하고요. 쓸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 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 볼까?
1: 네.
0: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제 처음에는 단테의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1: 네.
0: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0: 맞아요. 또.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1: 네.
0: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2: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1: 네네.
0: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1: 네.
0: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1: 아 윤두리 굿.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
1: 아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네.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1: 장 보는
0: 설명인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1: 네.
0: 고등어를 사겠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1: 네.
0: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교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줌마니는 멋을 줄랑교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1: 네.
0: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1: 네.
0: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앵금이 타령이라는.
1: 네.
0: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1: 네.
0: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1: 네.
0: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1: 네.
0: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1: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굿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일이잖아요. 사실 굿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1: 네.
0: 잘 못 알아 들으세요.
1: 네.
0: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1: 네.
0: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1: 네네,
0: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1: 네네.
0: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발톱도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1: 네.
0: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1: 네.
0: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저는 진짜 굿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0: 로 바로바로 기사에서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1: 그럼요.
0: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1: 네.
0: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1: 네.
0: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곡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1: 네. 네.
0: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1: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0: 네.
1: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0: 비나리.
1: 비나리를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0: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축원의 내용이고, 나쁜 것들을
0: 네.
1: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축당생계일제국 태민한 범년자시화연풍 돌아들고 이시한양 등극식 삼각산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유

백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 백호로닭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관악산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대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 풀고 가

마루 밖안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벽 반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구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소

망고액살제 처줄제액 삼재팔란관제구설 우한질병 잡귀잡신 일체액살을 위몰하다 금일정성대를 받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애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세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북을 두리둥둥 광세는 광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하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0: 가까워진 만큼 별이 아닌 점수제 돌입.
1: 총점 공개합니다.
0: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져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1: 후배들이 조선판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3: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 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5: 우리 중에 다섯.
6: 그러니까.
7: 다섯 명이요?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6: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8: 올라가자. 파이팅.
1: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옥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근 씨입니다.
9: 첫 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1: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0: 기대돼요.
11: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12: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만족합니다.
11: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12: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13: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4: 다른 팀과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네.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13: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소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15: 무슨 어쩌요.
1: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어디인 거지?
13: 오세요 일단. 예, 시작.
15: 너무
13: 오세요. 감사합니다.
15: 영광이에요.
13: 아니에요.
15: 이게 아니에요. 네네네.
13: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1: 아니요,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0: 정말요?
1: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사농만
0: 저도
1: 있었으면 좋겠는 것
0: 같아요. 네.
1: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0: 와!
1: 그리고 괴물.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이번에 그래서 최대한 더 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일단 신난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아니,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0: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2: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3: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힘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4: 그 더티 루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3: 네.
4: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3: 아니요. 힌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그 위에다가 판소리를 다 입힐 겁니다.
4: 네,
3: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사농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중의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날개를 달아.
5: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6: 떨려.
3: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0: 진짜?
6: 거짓말 하지 마!
0: 잘할 거면서!
6: 하나도 안 떨면서!
0: 잘하기만 해봐!
7: 화이팅!

0: 아, 너무 좋아.
1: 딱살도 왔어. 와. 야.
2: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3: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4: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3: 그래요, 감사합니다.
4: 네,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5: 아니, 나 말하는 자리 잘하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3: 아유, 감사합니다.
6: 아니,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7: 맞아.
6: 너무 신나고.
8: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9: 아이들 구경 어지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과 태공을 날려요.
10: 황황으로 올라가니 황황이니까 불과 반주 회고 찬지 공도 주라.
4: 선생님 지금 저기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5: 그러니까 내가 따라서 했지. 그런데 빨라.
11: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2: 감사합니다.
2: 이봉근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2: 점수 눌러 주세요.
7: 점수 너무 잔인해.
2: 지금 공개합니다. 아, 와. 아, 95, 93, 97, 99. 자.
7: 감사합니다.
11: 그럼 100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7: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2: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현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진짜 소으름.
6: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2: 네.
14: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2: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1: 감사합니다.
0: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사복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2: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고생했습니다. 신영희 선생님.
3: 너무 고맙고 두 분이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0: 네.
3: 예,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어요.
0: 김사록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1: 한 문턱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파이팅!
0: 네.
3: 파이팅!
0: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5: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0: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오우!
6: 퀸! 아우, 아름다우셔.
0: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이야!
4: 오! 멋있다, 멋있어.
5: 너무 좋아요.
3: 옷 맞춰서 입었구만.
1: 오늘 약간 의상을 위아래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7: 네네.
1: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7: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네,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8: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7: 저기요?
8: 아버지뻘 아니에요?
7: 마근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8: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1: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7: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4: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8: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1: 저희들 너무 너무 1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0: 변화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의 가창력을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0: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2: 대세 어때요?
0: 상상 더하기라고.
1: 대세죠.
2: 이제.
0: 어머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거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예를 들어 뭐 박준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하면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의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3: 퀸 이즈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4: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5: 잘해요. 여기 완전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아...
6: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4: 와 좋다.
7: 좋다. 듣기만 해도.
8: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0: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1: 근데서 기가 막.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1: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더.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아.
3: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2: 이봉근 선생님이요?
4: 이봉근 선생님이요?
5: 맞아.
6: 아 무대를 서요?
4: 아 무대 앉을 순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6: 아 왜 왜요?
4: 예.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즈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7: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점수를

0: 만족이야. 끝에서 끝이야.
1: 총점 공개해 주세요. 오. 네.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트한 퀸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2: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3: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소리가 조금만 몇 한 서너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6: 따라간다.
1: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아홉 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7: 오늘도 역시
8: 장난인데
7: 장난이구만.
1: 그리고 경성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9: 왕입니다. 그렇게 왕왕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10: 못살아. 데프콘의 차자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11: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2: 관계가 있는 설정이고요.
11: 아, 관계가 있어요?
12: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3: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11: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13: 그렇게 막 오락오락 하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0: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14: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10: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적으로 만졌다면서요? 반갑습니다.
16: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15: 이 개인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1: 음악로.
0: 어? 음악로 해.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정성 그라프!
3: 화이팅!
0: 감사합니다.
4: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5: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 구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6: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가지고.
7: 죄송한데요, 대표권 씨.
6: 예, 예.
7: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뭐 주저니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6: 다음 무대 언제죠?
7: 조만간이요.
6: 알겠습니다. 조만간인데.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7: 예, 알겠습니다.
6: 네.
5: 정말 머리를 싸매고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8: 비나리 월명 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성살 살풀어서 거린 쌀 원근의 이별쌀이요 모호 돌아가 몽상쌀 몽상이 먹어 상쌀이요 상버섯 달쌀

0: 원이로
1: 얼씨 시원하자 좋게
2: 잘 놀았다.
3: 야, 대표님 성량 좋은데?
4: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5: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4: 얼씨구.
5: 알았어, 알았어.
6: 아, 저 옷이 행복해서 하셨어.
7: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8: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부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7: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탄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0: 가지고 마치 한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1: 네.
2: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3: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순간뿐이고 악기도 순간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4: 미나리 미나리 몸뚱살 풀고 가자.
0: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2: 보컬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3: 사람이 순간뿐이고 악기도 순간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1: 공개합니다. 경성군악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5: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6: 57점. 아,
7: 57점이다.
8: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9: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경성군악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2: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1: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3: 와우.
14: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15: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1: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입니다.
16: 둘 잘 맞네.
3: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7: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14: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8: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7: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14: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3: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17: 예,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14: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17: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14: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0: 지혜로워.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예전의 기생. 오. 오. 야.
2: 아. 오.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판 스타트.
3: 그때요,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제일 잘 나가.
1: 와, 힘 있다, 힘.
2: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3: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4: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5: 저 이제 제일 떨려.
6: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0: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2: 잘 나왔네.
3: 맞아.
4: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5: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1: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공기 어머. 공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조금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 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미안한 거 같아요.
7: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0: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미는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 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그리고 김란희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가수 허경환입니다.
8: 개가수
0: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후! 순간입니다.
9: 후!
10: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11: 맞아.
10: 저런 마음이 돼.
12: 아니, 근데 라니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0: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8: 아 앨범 많다니까요. 제가 네다섯 개 됩니다.
0: 예. 예.
13: 조금이나마 음악이 그냥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0: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14: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네 거야.
13: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4: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15: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16: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 허경환 씨, 근데 예. 개인적으로 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6: 아주 좋습니다.
14: 예.
16: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0: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지금은 이렇지만 어제 네.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2: 허경화 씨, 예, 저희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0: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네.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2: 다음 무대 언제죠?
0: 예, 조만간이요.
2: 알겠습니다.
0: 조만간인데
2: 미리 예, 예.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0: 예, 알겠습니다.
1: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자, 무대 봅시다.
0: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라니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3: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란 씨.
3: 안녕하세요.
0: 아, 늦었네. 내가.
3: 안녕하세요.
0: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3: 아니요.
0: 아이고, 잘 지냈어요?
3: 네.
0: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3: 네네.
0: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3: 아, 예.
0: 감사합니다.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요.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3: 사실 그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0: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잘생겨.
3: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0: 이도령?
3: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0: 연기?
3: 네 연기를 조금
0: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양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반냥 이러면서 이제 내 거 싸가고 빠지고
3: 여기 앞에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0: 하나 둘 셋
3: 파이팅!
2: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5: 네.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6: 긴장했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3: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제 겁니다.

0: 이별 만큼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말고 잘 이끌어.
1: 아이고
2: 토리 언님.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2: 토리 언니.

0: 잘했다.
1: 아, 귀여워.
0: 아, 귀여워. 야, 잘했다.
2: 여기가 가만히 있으세요.
0: 아,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1: 본인 목소리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3: 맞습니다.
1: 예.
4: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5: 와, 괜찮다.
6: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계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7: 감사합니다. 네.
4: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내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남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탄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논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김란희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허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약간 아 좀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4: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아, 잘 봤어요.
6: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5: 아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2: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뮤르. 뮤르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5: 수영이 변신했어, 변신했어.
2: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7: 이수영 선배님이 뮤르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와우!

0: 니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로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로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로는 내 거야. 뮤로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라 앉으시라. 네. 어 세상에 영광이에요.
4: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 해본 게 있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4: 찍어왔습니다.
2: 네.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어휴! 네. 대국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에 관련해가지고
4: 그러니까! 네.
2: 이거 인용이야? 이거 다 끝나!
4: 아, 정말요?
2: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뮬라

0: 한다 그럴 때 또 뮤로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1: 저희가
0: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오. 최대한 다 하고 뮤루가 네. 네. 거의 마지막에 나는
2: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0: 그거를 어디 나와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4: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탁탁
5: 초대인가?
6: 초대인가 봐.
4: 하나 둘 셋 탁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루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4: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루에게 응원의 한마디.
4: 저는 오늘 뮤루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루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루는 원래 잘하니까.
7: 파이팅!
8: 무대에서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루의 무대 판 스타트!

0: 오늘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 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르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4: 99점, 98점. 와.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2: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2: 1등.
1: 1등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여태껏 제가 별을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4: 조금만.
0: 네.
4: 네.
5: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뮤로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정말
1: 왜 그래?
4: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6: 잘했어. 잘했어.
4: 최고야 최고.
6: 잘했어.
0: 저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0: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아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 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1: 더 얘기해.
0: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더 멋진 뮤지션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네.
0: 감사합니다.
2: 완벽했어, 완벽했어.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귀농 3년차 농부 오건 씨는 요즘 한창 양파 수확 중입니다.
1: 우와, 대박이지. 이기고 양파겠습니까? 생각나지도 않더냐.
2: 안돼
1: 무엇을
3: 그래서 끝에
2: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 날 큰일 빨리 와.
1: 간다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4: 예, 들어갔어요.
1: 아, 저.
4: 뭔데? 일시키고 오늘 쉬고 있었나, 와.
1: 아버지 전화가지고.
4: 빨리 해라.
0: 꾀를 잘 피워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영업력과 판매 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1: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마세요.
5: 한 50만 먹었다, 재란만.
1: 50만.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5: 어렵다.
1: 이런
6: 최고지.
1: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천 원 싸게 보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마 최고다 양차.
0: 구미의 판매왕 오건 씨의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구미. 구미는 낙동강 유역의 충적 평야를 중심으로 경북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데요. 벼농사 외에도 호박과 양파, 수박, 사과 같은 다양한 과채류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건 씨도 이곳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이거 다 일본화예요, 일본. 저는 또 씨도 좋은 것만 씁니다. 비싼 거. 이 파종할 때 씨도.
5: 일본이 많아요.
0: 올해가 두 번째 수확인데 와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1: 완전 찐입니다 찐. 이거 애호박이지 이기고 양파겠습니까? 풍경입니다 저는 원래.
0: 양파는 풍년이지만 뙤약 볕에서 하는 수확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는 날씨에 온종일 그늘 하나 없는 밭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건 씨는 총 2,200평, 약 7,300제곱미터 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수확할 밭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말이 1,000평이지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뽑아야 해서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또 수확했다고 끝도 아닌데요. 20kg씩 소분해 망에 담아야 합니다.
1: 큰 것만 일단 담자. 큰 것만. 큰 거 엄마도 큰 거 다 치우고 다시 비워. 큰 것만 담아. 큰 것만.
6: 이거 한 달에 말아 새로.
1: 네? 야.
6: 너 꼬끄 짜이가 이거 내가 이빨이 한 달에 말아.
1: 이거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 넘습니다. 예,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 24kg 나게 갑니다. 많이 좀 빼야 돼요. 두 개보다 더 들여놔야 됩니다.
6: 너무 빼지 말고 너가 열어. 자꾸 빼.
1: 이거 20.6kg라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하게 넉넉하게 담네요.
0: 오건 씨도 넉넉하게 담지만 아버지는 더 인심이 좋으십니다.
1: 아이 오수경이야.
0: 단골 손님인 중국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1: 요런 거에 뭐 이런 거 한 게 있는 건 괜찮죠. 요런 거 대부분 크니까 이게야. 이 무거워요. 형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
6: 최고지.
4: 아마도 굵고 큰 거 괜찮네요.
1: 가만히 언제 면망을 원하십니까 이게?
6: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는데 한 25만 여기 뭐 그래 내려오다 일주일에 두 번.
1: 25만씩 두 번요.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천 원 싸게 고래가 형님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니까 저를 보고 저를 믿고 이래 써주시면 안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주문해가지고 전화 주실 거죠?
6: 지금 나가보세요. 저 가게 묵은데 전화해.
1: 아, 감사합니다, 형님.
0: 아직 수확도 덜 끝났는데 50망이나 팔았습니다. 고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5: 힘든데 노래 한 곡 해봐라.
1: 지금 힘 안 나나?
5: 힘 안 난다.
1: 아, 알았다.
5: 대상되네. 노래 한 곡 해봐라.
1: 무슨 노래 하지?
5: 불러봐라. 대상받은 노래 하면 되지.
1: 한국 후계노 경영인 구미시연 앞에 한마음대회에서 대상받았습니다.
3: 노래로요?
1: 네.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5: 잘한다.
1: 무엇을
5: 잘하고 잘하고
1: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5: 부자대라 부자
1: 미역국 드신
5: 잘한다
1: 부자 수통이 같은 인생아. 아직 하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 와.
5: 아, 야. 배꼽 잠겨, 저가 상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장정당. 그리고 또 뭐가?
1: 엄마 됐다. 엄마 내버려, 엄마.
5: 부모님 모시고 허다하면서 흙에 살리라.
1: 아, 어마이 진짜.
5: 부모님 모시고 허다하면서.
1: 엄마, 청소 강화해라.
5: 아, 왜 던지나? 어디서 받아라,
1: 야, 식전부터 나가. 배고프다.
5: 가면 되나? 안 먹을
1: 밥, 밥 있나? 참, 뭐 먹은데?
5: 국수 먹지, 뭐.
1: 아, 국수 시원하게 해요, 나 시원하게.
5: 어, 야, 알았다. 먹어, 국수 다 먹었는데. 가요, 가요.
0: 양파밭에서 부모님 집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집으로 온 어머니와 아내가 부랴부랴 국수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꽝꽝 얼려놓은 냉면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파와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와, 바쁜 와중에 달걀 지단까지 무쳤습니다. 불지 않게 국수를 제일 나중에 삶는데요. 국수가 익는 동안 간장 양념도 준비했습니다.
5: 딱대. 배라잖아.
2: 지가다 나왔자. 괜찮아요.
5: 네. 조금 좀 해서 나오면 되겠어, 좀 해서.
0: 배고파할 남편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숨도 안 쉬고 서둘러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국수 씻고 밭으로 출발합니다.
1: 농번기의
0: 새참으론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최고입니다. 면기에 국수를 넉넉히 담고 달걀 지단과 오이, 김치, 마지막에 김가루까지 올려줍니다.
2: 육수.
5: 아버지 간장하자.
2: 많이 드세요.
1: 많이 잡사요. 많이 먹어.
0: 예. 오전 내내 땀으로 샤워를 하고 차가운 국수를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1: 갖다 내기고. 아주 일단 뭐 얼마 나온지 보고 뭐 차에 실어가 좀 당기면서 좀 이렇게 팔까 싶어요.
6: 공마자도 좀 내고 일반 개인 뭐 식당에도 좀 내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3: 한 건데 나오면 또 열돈 비싼다고 왜 안 와?
1: 그렇죠. 일단 요 파는 데까지 한 팔아보고 개인적으로 한 팔아보고 뭐 좀 그래 좀 내 그 능력 좀 날리면 공판 좀 내고 그래. 그래 할게요. 일로 와요, 일로. 가자. 가 빨리 해야 된다, 이거.
0: 공판장에 양파를 내면 수월하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직거래에 비해 가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건 씨는 작년에 처음 양파를 수확했을 때부터 직거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소량 판매가 대부분이라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격을 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올해도 열심히 팔아보려고 합니다.
1: 어떻습니까? 이런 거 서비스 20kg 넘어요. 이거는 진짜 크지만 이것도 커요.
7: 요 이거는 더 작은 거 같나?
1: 아이 이거 뭐?
7: 아 저거도 작네.
1: 예, 이거 세 개는 그 아이고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7: 그래 지금 마트 기준을 하면 안 되고.
1: 네.
7: 2만 천 원에 뭐 그냥 2만 주면 되지.
1: 2만 원 다 하시겠습니까?
7: 만 원.
1: 하면요.
7: 좀 굵은 것만 해가지고 이건 좀 잘잖아.
8: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최상급은 아닌데.
1: 뭐가 최상급이 아닙니까 사장님? 이게 최상급이지 사장이야.
8: 네, 최상급은 그래도 다마가 상당히 큰데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지만 양파는 참 질은 좋은 편입니다.
1: 최상급 만든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8: 총 16개 되죠?
1: 12, 13, 14, 15, 16.

0: 양파를 구입하면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것도 오건 씨의 일입니다.
1: 옮겨서 이러시려면 힘드시겠네요.
2: 이 여사, 예, 여사들이 아니다.
0: 양파 한 망 무게가 20kg이나 되다 보니.

0: 꽂아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이런 친절이 오건 씨의 영업 비법입니다.
0: 사장님 뭐 매번 매장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또 애용 좀 부탁드리고.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기분 좋게 판매 성공입니다. 오건 씨는 귀농전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는데요. 보험 설계일도 꽤 잘해 성과가 좋았지만 사람들의 치이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결심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규모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0: 자, 경기 타러 가자!
3: 가자, 가자, 가자.
0: 가자. 아빠가 앞에 탈게요.
3: 도현이 뒤에 타자.
0: 으이자.
3: 도현이 자동차 줘요.
0: 도현이 경찰차 줄까?
3: 앉아야 돼.
0: 아빠 화이팅! 화이팅! 출발할게!
1: 요즘 같은 양파철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건 씨는 잠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3: 도현이도 재밌어?
4: 네!
3: 도현이도 재밌어?
4: 네!
1: 농촌은 여타 도시와 같이 아이들 놀이거리가 잘 갖춰져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운기 드라이브입니다.
3: 해가 지는 거 예쁘지?
4: 네.
3: 서양이 예쁘네. 이제 노래 불러줘.
4: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야 안나야 너야 나비 이 나비 잠을 중에 안나야 안해줘 쨔쨔쨔 이리 나야 안나야.
1: 다음날 아침 어제 양파 포장을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일이 있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곤이 덜 풀려 힘든 상태입니다.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섭니다.
0: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
1: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곳은 고종사촌 형님의 수박하우스입니다. 요즘 한창 수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 도우러 왔습니다.
0: 형님! 잘 왔습니다.
5: 형님, 잘 갔다.
0: 야.
5: 지금 다 넣어.
0: 네, 넣어서 왔다, 형님. 네, 네. 형 많이 따놨네. 어?
5: 네?
0: 형 많이 따놨어.
5: 그래, 그래. 빨리 했다.
0: 와, 흐려보다, 형님. 와, 큰 건 엄청 크다, 이게.
5: 자, 이제 고마 집에 가자.
1: 6월 수박철엔 매일 한 트럭씩 나가는데 오늘 판매할 분량의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런데 농사는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양파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7kg 이상 되는 수박을 반복적으로 나르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늦게 도착해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돕습니다.
0: 누구게? 어. 자, 마지막!
5: 아, 끝!
0: 심하, 심하!
5: 어, 내몰다.
0: 아, 아, 딴 데 덥네.
5: 그래.
0: 아, 허락.
4: 하나
0: 야, 허락 먹어야겠다. 선넛하고 뭐 허락보다 가면
4: 아이고, 입 선넛하고 허리 아프면.
0: 몇 시부터 나왔는데, 하우스에?
4: 4시 반.
0: 4시 반. 아, 그 시간에 꿈나라 했어, 꿈나라.
4: 일찍 해야 되지. 더 보면 일 못 하겠는데.

0: 맞다.
1: 자, 고생했으니까 수박 한 덩이 먹고 가라. 한 덩이 먹고 와야지.
0: 일 저기 했다고 내
1: 한판
2: 수박은 갈증을 없애주는데도 최고라 일하면서도 힘들면 이렇게 한쪽씩 쪼개서 나눠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야, 참아, 야? 오늘 길거리에서 먹어야 맛있어.
1: 그렇죠, 길거리에서 먹어야 맛있지.
3: 이거 좋은 기자 이거.
4: 내 야채밭도 우약한.
0: 이 내가 좋아라고, 어? 어, 잘 먹을게, 고모. 어? 이 진짜 내가 가져간다. 어?
3: 가, 가라고.
0: 어. 알았어. 가자, 고모. 아, 비주야, 물러나자. 아빠 설치해줄게. 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비주 좋아요? 아빠도 좋아.
2: 딸바보 아빠 오건 씨. 미주가 좋다고 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열심히 튜브 수영장을 만듭니다.
0: 이제 다 됐다. 이리 와, 다 됐다 이제.
5: 끄끄끄.
6: 자,
5: 진짜
6: 진짜.
5: 자, 진짜. 자, 진짜. 자, 진짜. 자, 진짜. 자, 진짜. 자, 진짜. 자, 만세 자, 진짜.
0: 자, 진짜. 자, 진짜. 자, 진짜. 자, 진짜. 자,
2: 그동안 수확하느라 고생한 부모님과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오건 씨가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는데요. 수육 맛의 포인트는 커다란 양파를 통째로 두 개나 넣는 겁니다.
0: 아, 다 됐다.
2: 돼지고기를 삶을 때 양파를 넣으면 잡내도 잡아주고 육질을 연하게 해줍니다. 수육은 양파랑 좋은 고기만 있으면 사실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아 오건 씨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음식입니다.
0: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자, 수육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5: 고기, 아빠 고기 갖고 왔네요.
0: 아빠 잠시만 봐요. 어, 한번 봐라.
5: 고기 먹자.
1: 먹자, 미지야, 고기 먹자.
2: 맛을 보는데요. 오, 아주 잘 됐습니다.
0: 야, 미주야. 아. 아. 아. 맛있어?
5: 뜨거워.
0: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5: 맛은 어때, 미주?
0: 미주 맛있어, 맛없어?
3: 맛있어.
0: 잘 먹어.
3: 아빠!
5: 아, 이게 안 먹는다.
0: 오, 미주야.
5: 아빠 말 들어. 오, 미주야.
3: 아빠 뜰게.
5: 아빠 뭐 미주 먹을 거야?
0: 네. 미주 먹는 거야? 아빠 줘야지. 네. 아. 아. 양파 수확할 때 고생했다고. 내가 만들어 봤어. 맛있죠?
1: 그래. 내가 사실 다른 거 보고 안 하려고 해. 그렇고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 내가.
0: 이거 다 했어요.
1: 그래, 그래. 어, 다 했다. 그래.
0: 이거 먹고 힘 좀 더 내봐요.
1: 그래.
0: 야? 어, 내가 저 팔아가지고. 내 용돈 좀 챙겨주고 갈게.
1: 용돈 얼마 줄라고?
0: 용돈 만 원.
7: 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겠다, 야. 한 900만 원 챙겨드려라.
1: 금비 좀.
2: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각 양파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식구들만으로는 모든 수확을 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도 수확이지만 선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네 종류로 분류되는데 1번이 가장 크기가 큰 양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건 씨가 양파밭으로 왔습니다.
0: 야, 1번이고 2번인데 석 있어요. 그냥 막 담은 거죠. 이익 하면 안 됩니다. 양파 망을 둘러가지고 다 봅니다. 보고 좋은 거를 사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이 1번 가격보다 2번 가격보다 더 다운 더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 중간에는 3번 꼬다마도 섞여 있을 거란 가능성을 두고 가격을 못 봤죠. 1번이고 2번입니다. 달라요.
8: 빼야 다시.
2: 작업반장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0: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와.
2: 1번에서 4번까지 다른 크기의 양파들이 한 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오늘 작업한 것들을 모두 다시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써 담아놓은 양파를 다시 밭에 풀어놓습니다. 마음이 정말 찹찹합니다. 양파밭에 비상이 걸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오건 씨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양파망 때문입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 급하게 사러 왔습니다.
0: 잘 마셨습니까? 자, 남한에게 망 가져놨습니까?
9: 예, 가져놨습니다.
0: 얼마죠?
9: 3,000개, 51만원이요.
0: 아, 예. 한 장에도 빠진 거 없죠?
9: 한 장 빠진 거 없어요. 어? 그... 한 장에서 오니까 예. 다 실으시면 3,000개입니다.
2: 빨리 돌아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 양파망을 씻습니다.
9: 그 한 묶음에 500개씩. 아, 돈 됐네. 다섯에서.
0: 530, 3,000개. 아, 맞네. 아, 감사합니다, 형이야. 네, 아, 내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수확하고 전화 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0: 오건 씨가 양파망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자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화를 좀 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돌아가 버린 건데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1: 아, 왜 아직 판매 빨리 해야 되는데.
0: 작업반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2: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사삼으로 연결됩니다.
0: 전화마저 안 받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이거 다 일로 다 옮겨야 돼. 옮겨. 이거 다 빼가지고 여기 재는 게 아니고 차에 실어야 돼.
3: 못해 둘이는. 사람 불러야지 뭐.
1: 그치.
3: 우리가 언제 나와 이거. 뭐한다 이 땡볕에. 오늘 폭염주의보를 한다. 폭염주의보. 사람 죽는다. 쓰러진다. 뭐한다.
1: 그래. 뭐 그래도 하늘까지 한번 해보자. 작업부장님 불러야지.
3: 아, 작업부장님을 불러가지고 몇개 아닌데 지금.
1: 아, 뭐 그냥 해야 돼.
3: 불러야지. 아니면 다 동원해야지 뭐.
1: 하늘까지 한번 해보자.
0: 밭이 너무 더워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양파를 차에 싣습니다.
3: 우산!
1: 우산해라! 됐다!
3: 미주야 우산!
0: 엄마가 집으로 안 오자 딸 미주까지 밭으로 나왔습니다.
3: 미주야 이거 있어. 저기 있어. 미주야 거기 기다려.
0: 미주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인데요.
3: 미주 도와줄 거야?
4: 네.
3: 오, 이거 큰 거네. 집에 갖고 가자.
4: 아빠! 아빠!
1: 양파 미주 가지고 있어.
3: 네. 양파 망가졌어.
1: 빨래야. 살 빼야 된다, 살.
3: 5동이다, 이거.
1: 살 빼야 돼.

0: 갑시다.
1: 트럭 한 대에는 싣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일단 먼저 작업할 분량을 차에 실어 보냅니다. 한 차에 20kg짜리 양파망이 150개 정도가 실리니 앞으로 네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0: 자, 오케이.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저도 작년에 공판장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한참을 사는 건데.
1: 그런데 양파 쌓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입으로 지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건 씨?
2: 알겠다, 알겠다.
0: 아니, 알려주잖아, 내가.
2: 알려주는 거 알겠다고 한 번만 알려줘.
1: 결국 다시 선별하기 위해 양파를 전부 꺼냅니다. 하루 종일 분류에 포장한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0: 내 피 같은 오늘 놈들한테 주고 일을 덜라고 돈을 줬지만은 일을 더 나한테 만들어주고 내 돈 삥 뜯어가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더 왔나? 아, 니 잘한다. 내 일 좀 더 하도. 아? 노네, 양파 이거 해놨는 거 작업해놨는 거 가지러 가야 돼. 이거 반에 반 또 안 돼.
3: 반에 반 또 안 돼.
0: 어, 반에 반 또 안 돼.
1: 남은 양파를 실으러 친구와 함께 밭에 왔습니다.
0: 저 친구는 소위 말해 학교 다닐 때 같이 농지 부르던 친구입니다. 친구야 인사 한번 해라.
3: 어? 안녕하세요. 아,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4: 데리고 친구 아니에요? 잘못 오신 거 같은데.
3: 아니에요. 떨어져요. 지금 고생하는데.
0: 그냥 들어가지고 좀 싫으면 돼.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이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이따가 35도 막 체감온도 40도 되면 막 일 못 한다 이거.
3: 야, 무섭다.
1: 사실 20kg짜리 양파를 싣는 건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3: 힘드네.
0: 아, 시원해. 아.
1: 어머나, 오건 씨가 시원한 차에서 쉬는 것도 모르고 우직한 친구는 혼자 열심히 양파망을 나릅니다.
3: 예,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0: 아, 저... 아...
1: 오늘 일은 아무래도 친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요.
0: 아, 저.
3: 어! 여기 뭐한데?
0: 아, 그, 아이고, 네. 아이, 그, 저. 저
3: 일찍이고 혼자 쉬고 있었나, 와.
0: 아, 전화가지고, 아버지 전화가지고.
3: 아, 빨리 해라.
0: 아, 맞아.
3: 아, 그래도 이제 쉬고 가야겠다.
0: 친구야, 그런 게 됐노? 빨리 도와둬.
3: 와, 혼자 쉬고.
0: 아니다.
4: 집에 가고 싶으세요?
0: 예?
4: 집에 가고 싶으세요?
3: 예, 네, 집에 가고 싶어요.
0: 가자!
3: 가자, 어.

0: 좋더라, 농사가.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농사가.
1: 이거보다 더 더울 때 아마 사람 색깔 본다, 이거. 내가 한 만큼 내가 벌어오기 때문에, 어? 이 보람은 있어.
0: 최대로

0: 나 원래 잘 안 들었나?
1: 잘 들었네.
2: 힘든 일을 내일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농촌 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1: 다리 거덕거리네.
2: 이번엔 또 내려줘야 합니다.
0: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무슨 말 가자. 오드베 오드베 어디 있나?
3: 오사에 있다. 내가 갔다 올게.
0: 내가 갔다 올게. 네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3: 갔다 올게. 일하기 싫어가지고 간다 저 말하자.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0: 아이고. 무슨 뭐. 아 사이다 먹어야 돼 사이다. 사이다 먹어야 돼.
2: 아내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또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쯤 되면 농땡이 피는 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0: 살겠네. 와
3: 빨리 와.
0: 간다.
3: 빨리 엄마 혼자 먹는 거 알지? 내 것도 좀 갖고 엄마.
0: 절대 내 혼자 안 먹는다. 간다. 아버지나.
3: 아버님 안 드시겠네.
0: 휴식 못 하냐? 팔에.
4: 예.
0: 그래.
3: 아, 시원해. 힘들다. 몇 번 날라야 돼, 뭐. 또 차를 지금. 이것도 내려야 되네.
2: 그 후로도 계속되는 분류 작업.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된 하루가 저뭅니다.

0: 다음날 아침 찾은 곳은 감자밭. 오건 씨는 감자 농사도 함께 짓고 있는데요. 수확이 2주 정도 남아 감자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어, 뭐야? 잠겨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이거를 물을 빼야 돼요, 물을.
0: 양파 수확하느라 잠깐 못 온 사이 감자밭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우, 큰일입니다.
1: 어르신, 예. 요, 넌 누구 아십니까?
2: 땅 주인은 내가 모르겠고요. 농사 짓는 분은 요 해평 사양동인데.
1: 누더니 같은 게 파먹는가 이마에 터져 감자에 뭐 물이 한강이 돼, 한강. 농도 보수를 좀 하라고 좀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면 잘
2: 모르는. 전혀 모르고.
1: 아.
2: 이건 뭐 강강에 가다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
0: 감자밭을 찬찬히 둘러보며 문제가 생긴 곳을 찾습니다.
1: 어! 어! 아, 이거 뭐야? 왜 뚫렸어? 아!
3: 이게 중간에 이게 뚫릴 수도 있어요?
1: 두더지밖에 없죠?
3: 이 동네에도 두더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별의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아.
0: 논둑으로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1: 제 작물이 잠기면은 썩죠, 감자가.
3: 감자에 물 있으면 안 돼요?
1: 예. 물이 차면은

0: 안 됩니다.
1: 급한 대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구멍을 막아 놓습니다.
0: 와. 뭐. 자. 그래도 복구 내놨는데. 아, 터지기를 바래야죠.
1: 밭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빨리 물을 빼주지 않으면 썩지 않더라도 저장성이 떨어지는데요. 감자가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0: 아, 여보세요? 혹시 사장님 되십니까? 사장님 되세요? 혹시 사장님 통화 좀 가능할까요? 남자 사장님. 아, 안 계신다고요?
2: 여보세요?
0: 아, 여보세요?
2: 예.
0: 예, 사장님, 오케이 짬뽕 사장님 맞으십니까?
2: 예.
0: 사장님, 그, 안녕하십니까. 민동농산 건옥원 대표고요. 작년에 그 양파 좀 팔았었는데, 그, 두,
2: 예?
0: 양파 그때 좀 팔았었는데, 사장님. 좀 그래,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2: 많아요.
0: 아, 많이 갖다 놨어요. 아,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3: 아닙니다.
0: 아, 혹시 양파 좀 안 사시죠?
3: 아,
0: 예. 밭에서 바로 들어온 거래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일단 먼저 돌려봤습니다. 근데 뭐 몇 군데는 이미 들어온 데가 있다 하네요.
4: 아, 들어오나?
0: 아, 형님 바쁘십니까, 형님?
4: 아, 괜찮다.
0: 양파 수확 작업에 수담아 좀 나가지고 했는데 수담아 좀 드리려고.
4: 아, 그래, 그래.
0: 아, 배달하러 가겠다. 아.
1: 오건 씨의 영업 방법 중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해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생긴 단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재분류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판매를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5: 양파 사줄 거 같나?
0: 모르겠다.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5: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0: 맞지?
1: 전화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호기롭게 오긴 왔는데 양파가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6: 아니, 예.
0: 안녕하십니까.
6: 준비 너무 다 됐나, 오래?
0: 제가? 이게 순양파인데, 이거 순양파는 그냥 이렇게 서비스
6: 안 주고. 좋은 게 않더라, 그래.
0: 난 잘 알잖아요, 이거, 야?
6: 너무 알니까.
0: 야, 아, 내가 뭐 얼마나 갖다 드릴까요? 한 100만 갖다 드릴까요?
6: 한 50만 갖다 재란다.
0: 50만?
6: 응.
0: 그럼 내 어머니네 이거 이런 남아. 근데 이런 남아, 이거는 이렇잖아. 근데 이런 남아에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6: 그렇죠. 아무튼 요만해도 상관없고.
0: 이 20kg에 내 어머니 그 할게. 내 흔쾌히 해주시게.
6: 예?
0: 내 2만 원 해드릴게요.
6: 알았어. 예? 알았어. 아니 숫자마다 이거 집에 많이 있나?
0: 이거 몇 박스 있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6: 우리 집 갖고 오느라.
0: 아, 네, 이 서비스 좀 드릴게요.
6: 이거 소스 빼도 괜찮고. 예. 그냥 뭐 장작 곱게 썰어갖고 굉장히 상관없더라.
0: 그렇죠.
6: 네.
0: 맞습니다.
6: 그럼 집에 놔두면 바뀌고.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6: 네. 여기까지 서비스 예. 주고 뭐.
0: 드릴게요.
6: 진짜 농사 잘 짓다.
7: 멋진 거.
6: 세기만큼 잘 짓는 거. 난 몰랐겠네. 술을 좀 많이 먹고 짐벙짐벙 많이 해요. 근데 많이 먹었다.
0: 어머!
6: 이거 많이 그러잖아. 그러면 나랑 뭔지 좋지.
7: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6: 네. 우리 아들 후배. 처음엔 할 때부터.
0: 어머, 감사합니다.
8: 수고하세요.
6: 네. 없다, 아니야, 좀 싫어.
1: 양파를 꽤 많이 팔아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5: 주 뭐 했는데 이렇게
0: 이거 그 석쇠 불고기 전국장 두 개. 이거 서비스. 요것만 시켰는데 너 요거로 서비스 줘.
1: 어머나, 물건도 팔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서비스까지 주셨습니다. 청국장을 듬뿍 올려 한술 뜹니다.
3: 이거 집에서 구우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식당에서 구우면. 머리 이제 염색 좀 해야 되겠다.
0: 머리를 씻는 게야. 어? 봐라. 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가 신미영이 건미주고 너 먹이 살릴 수 있을까? 어? 이 양파도 어떻게 금액을 많이 받을까? 이 생각을 부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 빨리 쉬는 기라 알겠나? 아?
3: 아?
0: 그래.
3: 염색 좀 해라 이제.
1: 아내는 정말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해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생각난 김에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친한 지인이 하는 곳이라 이번엔 수확한 양파도 한 망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0: 아, 바르나? 어?
6: 아이고야, 오빠라 오빠.
0: 응.
6: 좋지?
0: 응.
6: 머리 좀 자르고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씨, 금액은 누가 봐도 촌놈이다. 어? 그다가 머리는 흰 머리가 많아가. 누가 봐도 영감님이고.
0: 본인은 할 말 아니거든.
6: 돈을 벌어도 좀 시장도 좀 하고. 응? 염색을 좀 자주 해라, 염색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있으니까 보니까 뭐 아무리 내가 누나라 그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꼴통짓을 하는 게. 그래가 뭐 농구, 농사 지어라 막 얘기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안 하더니만 우리 때 뭐 뒤늦기라서 해갖고 뭐 자리를 잡았으니까 잘 된 거죠, 뭐.
0: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 잘 된 거 같나?
6: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노? 다 힘들지만 우리 때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쨌든 이 나이에 그만큼 농사 짓는 것도 잘 된 거잖아. 야, 이마 확장하고 인물 난다, 그자? 이마 확장을 내가 성립지도 시켜줬거든. 원래 이마가 좁았는데 친한 동생이니까 뭘 걔가 오면 전부 다 높이 갖고 얼굴 다 하고
0: 그럴 것 같아.
1: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걸 아니 한 번 올 때 꼼꼼히 해주려고 노력하신다네요.
6: 꼬만 자. 앉았다 가면 자. 아이고.
1: 귀농을 한 후엔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 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6: 오늘은 사람 되어서 다니도록 하여라. 거울도 좀 보고 트레이닝 좀. 다 됐다 하자.
0: 누워있다 놔. 고생도 안 해. 여기 얼마인데? 이거 내 3만에 팔거든. 어?
6: 3만에 파는 거 맞아?
0: 그래, 맞아. 맞아.
6: 이걸 좀 가자고.
0: 그래.
6: 그래. 하던 기술은 하자.
0: 그래.
6: 찍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0: 나
6: 잘 먹을게요.
0: 이따가, 그 사무실 놀러 와. 다시 삼겹살 꼭 먹자. 알았지? 나도 마트에 또 너는 일하러 간대. 행님아 행이야, 행이야, 어디 넘겨? 아, 아십니까?
8: 왔나?
0: 야,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삼겹살 좀 사왔는데. 상추 행이 좋다며. 그죠? 같이 먹읍시다.
8: 날씨가 이렇게 더워갖고, 막, 상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0: 그래.
8: 여 봐라, 지금.
0: 개 안나, 야.
8: 개 안키는 뭐, 개 안나. 보고 꽃차하고, 여 젤리 좀 따가면 되겠네.
0: 많이 나, 뭐.
8: 그니까. 뭐, 식을 때, 식어갖고, 먹으면 돼.
0: 됐어.
8: 여 꽃차 좀 따가라.
0: 근데, 꽃은 거, 안 매운 거 넣으면 돼.
8: 안 매운 거, 이쪽에, 이거.
0: 요거?
8: 요 매운 거.
0: 요것도?
1: 고추가 아주 싱싱합니다.
0: 행이야, 고만 따서 뭐 고추만 먹으랍니까? 고기하고 이 상추도 많은데.
8: 고추 많이 먹잖아, 너.
0: 에이, 행이 고추 많이 먹어.
8: 알았어.
0: 갑시다.
8: 그래.
0: 깻잎 어디 있는 깻잎이야?
8: 저 앞에 있어.
0: 깻잎 좀 넣자. 아, 어디야?
8: 뭐, 집 앞에.
0: 삼겹살 내 준비해놨다, 형이.
1: 고추와 상추를 넉넉히 따들고 농장으로 왔습니다.
8: 빨리 구워라.
0: 오케이.
1: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6: 야, 너 이번에 양파 농사 잘 됐나?
0: 뭐, 네 군데 있는데 잘 된 데는 잘 됐고 뭐 좀 모아야 되는 모아고
9: 뭐. 잘 됐는데 나는 왜 수능 와주노? 수능이랑 달가 이거
0: 암장파다 암장파
9: 아 그런
0: 거야?
8: 그래
0: 야, 조금씩 그래 알았다
8: 고기 내 고기 있으니까 소스 좀 따가지고
0: 아유 이게
8: 한조 형아 저게 단가 초보가
9: 안 알아.
8: 아, 내볼 건데 뭐 주노? 뭐야, 얘가.
9: 대단하네. 대단하네. 아이고, 야야.
8: 준비해 줄게.
9: 뜨거라.
8: 자. 쪼까.
0: 어.
9: 또 시작이다, 나 그러는 거. 나 머리는 괜찮아. 60여자 앞에
0: 누나 머리가 잡았네
8: 이뻐
9: 백바지 차입고 스프레이 좀 일족 하고 와가 벌써 일주라고 느끼지 마 그래도 야 그때 생각하면 맞지 진짜 니 이제 자리 잡고 하이지
0: 나 자리 잡은 거 같나?
9: 그래 이제 시작이다 마는
8: 좀더 해
0: 응? 좀
8: 더
0: 해
9: 야 월동은 꺼놓고 와
0: 어?
9: 잘 먹고 잘 살아라. 건배!
0: 건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1: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후
10: 와 바다다
0: 바다다 도희 갈매기 잡아볼래? 어?
11: 여기 저기야
0: 저기 있어?
11: 내꺼
10: 갈매기가
0: 어 아니네
1: 여름이면 양파 수확으로 바빠 어디 갈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오건 씨 부부는 마음이 좋습니다.
0: 여자!
1: 둘째는 겁이 많습니다.
10: 괜찮았다. 괜찮았다.
0: 어? 자, 애서 잡을게.
1: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0: 야, 미주야 바다 오니까 좋지. 미주 좋아? 양 양파 넣어.
12: 파보다 맛있다.
0: 양파 사랑해 주세요.
11: 맛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Oh, the cool, the hot, oh, the cool, the hot, oh.

지금 그 방금 연주한 곡들은 전부 북한 곡 두 곡과 연변 곡 두 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처음 소개되는 그런 곡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들하고는 그 작품의 경향이 전혀 다른 화성의 구성이라든가 음악적 구성이 전혀 다른 그 북한식 색채가 나타나는 그런 민족적 색채 혹은 중국식 색채가 나타나는 그런 곡들인데요. 아마 이런 느낌이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이제 돈돌라리라는 곡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민요로 되어 있는데 남쪽에가 이제 도라지라고 하면 남북한이 도라지라고 한다면은 남쪽이 아리랑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 돈돌라리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북한 곡인데요. 요거는 남쪽과 북쪽이 아마 정서가 다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돈돌라리를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오시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여기가 또 장소가 이 동네뿐은 괜찮지만 이 서울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오신 분 몇 분들 굉장히 힘들게 오신 거 정말 뭐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평화와 민족이라는 그런 통일과 민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인사할 시간이 따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과 민족이라는 주제로 한국 작곡가와 북한 작곡가 그리고 연변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민족어법으로 구성된 그런 곡들을 작곡한 걸 지금 연주를 쭉 했고요. 이제 저희가 2부 이제 다음 마지막 순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저희와 합창단의 원래 이제 그 레파토어인 그 이런 아카펠라, 대중적인 아카펠라 혹은 현대적인 아카펠라 그리고 클래식한 아카펠라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 알레그로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여러분이 노래로 아마 감상하던 첫 번째 기회가 되실 텐데 그걸 한번 들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법의 섬 파시에서 저희가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능과 정능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라.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핏불인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위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장릉은 단종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인데요.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 유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신의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해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물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희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여왕. 아버지인 진평왕스라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동 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군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은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다녀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바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의 연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라온은 강서구에 있는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입니다.
1: 군립 국악원에서 개최한 그 서울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거기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게 돼서 지금 토요일마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어김없이 왔어요.
0: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 국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온의 단원은 총 80여 명. 대부분 국악기를 처음 만져본 친구들입니다. 일주일 중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2: 이것도 돼. 아, 이건 안 돼.
3: 소리야.
4: 이거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 창단식이 한 6월에 했으니까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어요. 다양한 친구들이랑 뭐 대화하면서 국악도 배우고 그래서 재밌어요.
0: 즐거운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라온.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 활동을 시작한 라온은 국립국악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공동지원으로 20여개의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신생 연주단입니다.
5: 전체적으로 제가 느껴졌던 건 이 5개월 동안의 변화는 아이들이 협동심을 좀 많이 기르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은 서로 이제 위에 선배들이 위에 누나나 언니들이 이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먼저 배웠던 학생들도 이렇게 나서서 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죠. 되게 놀랐어요. 아이들이 수업할 때는 좀 딴창 피우거나 좀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정말 똘망똘망하고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연습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이제야 재미를 쏠쏠 느끼기 시작한 아이들은 국악 연습할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6: 야, 많이 들었는데.
0: 국악의 다양한 장단과 리듬을 배우고 자연을 담은 소리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지고 상상력도 부쩍 자라겠죠. 라온의 막내 3학년 중기는 요즘 피리 부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4: 피리 부는 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7: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됐어요.
4: 해보니까 어때요?
7: 재밌어요.
4: 어떤 점이 재밌어요?
7: 피리는 소리도 좋고 제가 부는 악기를 좋아해서 좋아요.
4: 아, 원래 이렇게 부는 악기를 좋아해요?
0: 아이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로 악기 선택을 했습니다. 해금 소리가 가장 좋다는 6학년 우영이. 우영이는 동생 서연이와 함께 라온에 들어왔습니다.
4: 해금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해금은 손으로 직접 내기 때문에 음이 빠르게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인간적인 악기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명나는 악기와도 음악과도 잘 맞는 악기라서 그 점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음은 두 줄밖에 없지만 그래도 음역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해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전체 합주가 끝나고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마련된 악기별 연습 시간. 합주를 통해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국악기의 따뜻한 음색을 들으며 아이들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5: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접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악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기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어렵거나 좀 힘들게 들리지는 않을까 싶어요.
0: 2시간이 훌쩍 넘는 맹연습에도 아이들은 좀처럼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0: 마음 맞는 친구들과 3355 모여 또 연습을 시작합니다.
1: 밑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더 밑으로.
2: 이거 알려줄 때 좀 친절하게 알려줘요?
3: 아니, 어쩌면 저 가까운 스파르타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줄
0: 때가 많아요. 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우영이.
1: 어? 한 번만 더 해볼래?
4: 한 번만 더?
1: 어, 해야지. 시작.
0: 처음 국악을 접했을 때 우영이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줄은 몰랐답니다.
2: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1: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해금에 좋아서겠죠. 그리고 그 제가 해금 소리가 뭔가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 약간 깽깽거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듣다 보면은 음악 안에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서양 악기를 많이 하니까 국악도 하나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0: 사실 라온의 단원 아이들이 국악을 만나 신나게 연주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껏 배울 수 있었던 건 숨은 수장, 바로 우장초등학교 구자희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5: 처음에 그 오디션을 할 때 정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걸 들으면 이게 국악이 과연 어렵고 먼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0: 만약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국악을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국악은 어색하고 낯선 음악이 아니라 친구처럼 편안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칭 열정 해금반도 이제 집에 갈 차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데 집안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국악기를 좋아하는 엄마 덕에 해금뿐만 아니라 장구부터 피아노, 가야금, 바이올린까지 온갖 악기로 가득합니다.
1: 서연아, 합주하자. 내 음정을 잘 모르겠어.
0: 집에서도 늘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는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2: 국악을 배우면서부터 어제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 갔는데 되게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소리가 뭐지? 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6: 국악기를 다룸으로써 아이한테 어떻게 긍정적 효과를 뭐 받게 될까 이런.
2: 꼭 국악기로 한정지를 게 아니고 악기를 다룸으로써 얘네들이 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봐라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0: 청소년 국악 관현악 축제가 있는 날 우장 청소년연합 국악 오케스트라 라운도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 오늘 무대는 처음이다 보니까 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첫 공연인 만큼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7: 국거리 장단은 느리게
0: 처음 서보는 무대인 만큼 악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아이들.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1: 나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 박자.
8: 이렇게 공연을 오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1: 여기를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요.

0: 있어가지고 그리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긴장되는 곳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그럴 때 경험이 있으니까 더 안 떨고 할 수 있다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1: 공연장은 아이들의 공연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이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무대 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첫 공연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무척 긴장이 되나 봅니다.
2: 기분 어때?
0: 무대 올라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2: 좀 떨리는지. 떨리면 안 되지. 잘해야지.
0: 해볼게. 노력해볼게.
3: 무장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의 라온의 연주로 신뱃놀이 그리고 아리랑 합주곡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1: 드디어 라온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단원들은 한음한음 정성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단원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악에 빠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아이들은 그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3: 아저씨랑 이야기하기로 돼 있는 학생
1: 우영이가 라온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4: 인사. 안녕하세요. 유발산 초등학교 6학년 3반 이우영입니다. 라온의 해금 심화반에 저 들어가 있습니다.
3: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관현악단은 한 개 학교가 아니라 연합 관현악단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4: 일단은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러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악에도 이제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네 분명한 건요 지금 이 친구하고요 저하고요 짜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인지 아 우리 음악을 연주해보니까 좀 좋아진 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다 뭐가 있을까요?
4: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많이 듣는 건 서양악기인데 서양악기만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악에 대한 멋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국악 같은 것도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에 대한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국악을 좀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아저씨는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집 딸인지 부럽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1: 사회자의 위트 있는 진행에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다시 시작된 라온의 공연 어디 한번 감상해 볼까요?

0: 후회는 없어요.
1: 신출입을 어디서 할까요?
0: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단추를 뺀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2: 국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모인 우장청소년연합 국악오케스트라 단원들. 국악을 즐기는 나온 친구들의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해봅니다.

2009년에 창단된 대구 학생 국악단은 벌써 9번째 정기 공연을 엽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 소속으로 국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꼬마가 한 명 보이네요. 바로 국악단의 막둥이 4학년 동빈입니다. 타악기를 담당하는 쌍둥이 형제 정록이와 승록이. 듬직해 보이지만 이제 고작 6학년이랍니다.

0: 매년 1월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대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 중 면접과 오디션을 거쳐 국악단원을 뽑습니다. 단원이 된 친구들은 국악의 아름다움과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 처음에는 일반 랩, 우리 대중가요나 뭐 시끄러운 막 이제 막 흥이 있는 막 그런 음악만 듣다가 그런 그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정악 같은 아정한 그런 웅장하고 그런 음악을 했을 적에 조상들이 그런 음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럴까요? 네, 좀 이렇게 막 떠들던 애들도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음악을 해야 되면 아주 자중해지고 진중해지고 정말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0: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습니다. 막내 동빈이가 형들에게 대금 부는 법을 가르쳐주는데요. 막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영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2: 이렇게 대각해서 얘 피구에다가 이제 대고 이게 음이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면 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이게 음이 다 나면 와 이제 음이 다 나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아이들에게 국악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듯합니다. 단소까지 시원스레 불어내는 동빈이 국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악동들이죠.
3: 이게 다리가 아, 형 다리 좀 해줘.
0: 형. 이럴 때 보면 영락없이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입니다.
3: 10, 9.
2: 내려가세요.
3: 스트레칭 내려가라. 아빠 다리로 일단 아빠 다리로 한 번.
2: 불쌍한 동동체. 저도 이제 허리 굽으니까 이제 펴야 돼.
3: 레디 셋 고.
0: 타악부의 에이스답게 슬슬 발동을 걸어봅니다.

0: 형이 한번 보여드릴까?
1: 편집할까?
2: 편집이세요.
3: 동생 승록이는 무척이나 아쉬운 표정입니다.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쌍둥이 형 정록이가 나섰습니다. 역시 형이 한 수 위네요.
2: 동민이 네가 단서를 부르면 내가 맞춰줄게.
1: 아 잠깐만 단서가 되는 거야?
2: 아니 그 창작입니다 창작.
3: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하는 아이들. 대체 아이들에게 국악의 매력이 뭘까요?
2: 이제 서양악기보다는 덜 이제 깔끔하고 약간 둔탁한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쾌하고 경쾌 둔탁하기 때문에 경쾌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현악이랑 같이 할 때 이 박자랑 리듬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3: 대구 학생 국악단에 선발된 단원들은 서양 악기보다

0: 우리의 국악기가 더 좋아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공, 진, 진, 진으로 받치는 대고 장구 옆에 있는 저렇게 금속 다다다다 붙여있는 게 윈드벨. 이거는 모둠북이라고 모둠북이랑 대고가 있는데 대고는 이렇게 이게 웅장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박, 고정박 쳐주는데 사용되고 대고는 다음에 얘는 모둠북인데 이렇게 약간 리듬을 띄워주는 역할에
0: 세상에서 미녀가 가장 좋다고 외치는 국악단의 마스코트 4학년 란경이, 지호, 초원이. 지휘자 선생님도 이 미녀 3인방의 끼와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리지만 국악의 길로 꿈의 목표를 정한 아이들. 곧 있을 공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궈봅니다. 미녀로 만나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며 친구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2: 신났어. 자신 있게 해, 괜찮아. 4학년이 아카펠라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치, 너희도 그렇다고 내가 그래.
3: 처음에 국악을 가르칠 때는 재미있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 흥미있는 거. 예, 국악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아정한 거. 재미있는 거, 흥이 나는 거. 처음에 가르칠 때는 재미있고 흥이 나는 걸 먼저 가르쳐라. 그런 다음에 정말 빠져들었을 적에 아정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음악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좀 더 애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0: 힘차게 시작된 최종 리허설. 국악단의 뜨거운 열정을 정해주기 위해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빈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4: 아닌데 어떡하지?
5: 왜 악보 없어?
4: 아니 악보를 제가 보는데 왜 올려놓고.
5: 저 이따 연주 못하려고 그랬네.
0: 곧 공연인데 큰일 났습니다. 악보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동빈이. 그런 동빈이가 되레 기특합니다.
6: 에? 찾았어?
4: 아, 어딘지 알아요. 이게 제...
0: 대구 학생 국악단 중에서도 정악을 연주하는 단원들은 꽤 실력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지난해 정기 연주회 때는 청소년 국악단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연주하기도 했죠. 이제 막내 동빈이도 형 누나들과 함께 그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조선왕조의 그 제례음악인 종묘제례악을 정대엽과 보태평 그런 그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 담아있는 얼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그런 어려운 음악을 또 하면서 그런 또 우리의 음악을 점점 다가선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생겼고 네 아주 뭐 우리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열정과 그런 남다른 애정은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국악단 학생들이 더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반으로 나눠서 보면 때 매일 그 천년에서 안 하는 사람 보면 때 들고 같이 나오세요.
7: 네? 정학을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3: 힘들어?
4: 네.
3: 야이 안 힘든다 그랬잖아. 힘들죠. 힘든데. 하면서 그런 중후함을 또 느껴가는 게 또 우리 음악을 난 느껴가야죠. 뭐. 재미만 가끔 또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

0: 있다라는 것도 이제 네, 우리나라 왕들이 이런 음악을 즐겼다. 네, 알겠지, 동무랑?
1: 네.
2: 아까는 아까 그 피아노, 라솔 뭐 이런 그 오선지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데다가 한자로 남태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로 이제 다 음을 표현해놓고요. 다른 거는 다 콩나물 그걸로 해놓는데 이거 근데 정확할 때는 이걸로 해놓고요.
3: 또 이거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2: 이거요. 남음이 이게 남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태황남임이거든요. 이게 중태황남임이에요. 장식음이 여기 태 옆에 뭐 티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장식음이라고. 장식음은 이제 음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음을 장식하는 음인데 예를 들어 이게 태는 태를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장식이 이것처럼 예를 들어 아까 디어는 그냥 이거 그 차이가 있어요.
3: 엄청 어렵겠다 저거.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2: 그래도 하면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하고 하면 이제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하고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1: 그래요?
2: 네.
4: 그 시각 미녀 3인방은 한창 꽃단장 중입니다. 무대에서 온 열정을 쏟아낼 심산입니다. 이 꼬마 속녀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지면 보는 사람들은 어깨가 절로 들썩여진다네요. 몇 번이나 불렀던 노래지만 마지막까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이들.
5: 항상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6: 항상 국악이고 뭐 춤을 춰도 추다가도 뭐 하자 그러면은 또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 손을 잡고 연습을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4: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시간이 왔습니다.
7: 안녕하세요.
2: 우연이요?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보겠습니다.
1: 파이팅.
2: 네, 파이팅.
8: 네, 선생님.
9: 대구학생 국악단을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국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꿈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해온 지난 시간들, 그 소중한 날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관람하는 학생들도 조금씩 어깨를 들썩이며 연주자들의 소리에 동화되어 갑니다.

0: 선조들의 음악, 국악을 연주하고 들으며 아이들은 우리의 흥과 지혜를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곧 랑경이, 초원이, 지호가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에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 그 굳건한 믿음으로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선 예술적 감각과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문을 두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국악을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1: 민요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조금 좀 신나고 활발하고 좀 재밌는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2: 보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0: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국악에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공연 끝났는데 어때요?
2: 공연 끝나고요? 속 시원해요.
3: 속 시원해?
2: 이제 관객들이 환호했으니까 관객들에게 이제 기쁜 마음이 들어요.
4: 음악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이었잖아요. 그 피가 우리들이 흐르는 거예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을, 자기 어머니, 할머니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겨진다는 거를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고 그런 음악을 할머니, 할아버지, 너의 옛날의 선조들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좋은 거였나라는 또 애들 느낄 때 가장 또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5: 꿈과 열정을 머금고 자라나는 대구 학생 국악단.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될 그 찬란한 날을 기다립니다. 초겨울 이른 아침, 대전에 있는 둔천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빨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국악 연습이 있기 때문이죠. 국악기를 만나게 된 지 이제 7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연습이라 꾀를 부릴 만도 한데 아이들은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6: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는 거예요?
7: 7시요.
6: 7시에 일어나서 매일?
7: 네.
6: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진 않아요?
7: 안 힘들어요. 어려운 서침표를 성공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어요.
8: 힘들었는데 그래도 성취감이 있어서 좋아요.
6: 성취감이 있어요?
8: 국악도 하다 보면 재미있고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5: 국악과 인연을 맺은 아이들. 그 소중한 만남이 둔천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합니다. 검은 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반했다는 5학년 평화. 가장 늦게 국악관현악단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9: 괜찮아요. 그냥 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10: 400년 전에 궁중막으로 양반들이 치던 거래요. 처음에는 국악 몰랐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1: 선생님이 어떻게 추천해 주셨나요?
10: 되게 정말 국악의 그 아름다운 점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5: 아이들의 가슴에 국악의 씨앗을 심어준 1등 공신 최병노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아징을 연주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데요. 국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벌써 20회가 넘도록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 교사 시절에 제가 단소도 가서 배웠고 고문고도 수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창단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음악이 매우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초등에서의 우리 음악은 어릴 때 우리 음악을 접하는 것과 접하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배우가 매우 어려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를 알고 느끼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집을 하고 우리 정악을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어서 와.
5: 아이들에게 늘 열려있는 공간 교장실. 악기를 보관하는 음악실이 외부에 있는 탓에 선생님은 집무실을 악기 보관실로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12: 지우 어서 와. 나래관으로 가야지. 네. 교육부에 예술 드림이라고 하는 학교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우리가 올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악기를 구입했고 한 달 배우고 나서 전국대회에 나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0: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여는 조정음악경연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놀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주를 계속하고 연습을 하고.
1: 지난 5월 둔천초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국악의 멋과 깊이를 전해주려는 교장 선생님.
0: 네. 지금 3학년이지?
2: 네.
0: 우리 음악 배우고 싶지?
1: 젊은 시절 단소를 불던 옆집 할아버지 덕분에 국악에 푹 빠지게 된 교장 선생님. 국악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0: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 생활 패턴 중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음악을 조금씩 조금씩 알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깊이가 있고 좋다. 그래서 자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흥겹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교장으로서 흐뭇한 이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둔천 초등학교입니다.
1: 국악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둔천 초등학교 친구들. 모든 수업이 끝난 방과 후 국악단 친구들 몇몇이 3355 교장실에 모였습니다. 아침에도 연주를 했는데 또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스스로 교장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국악이 좋기 때문이겠죠. 둔천초 친구들에게 국악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교장 선생님 때문이 아닐까요?
3: 감사하죠.
4: 왜 감사해요?
3: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주신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4: 잘 가르쳐주세요?
3: 네.
4: 어떤 걸 좀 잘 가르쳐주세요?
3: 제가 부를 때 틀리거나 하면 어디가 틀렸다 그런 거 잘 알려주세요.
5: 교장 선생님 같이 연주하고 연습도 같이 했는데 어때요?
6: 일단 새로 배운 군악이 박자를 잘 몰라서 맞추기 어려웠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장구장단 해주시면서 박자 맞추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여기는 좀 따로 와서 하는 건데 더 좋은 점이 있겠어요?
6: 그때는 다 같이 하니까 뭔가 모르는 것도 질문하기 부끄러웠는데 여기서는 조금밖에 몇몇의 친구들밖에 안 하니까 더 뭔가 질문할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1: 둔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정악이 익숙한 곡이 되었습니다.
0: 네, 가세요. 네, 우리 국악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 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둔천의 어린이들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특히 선비들이 했던 우리의 전통 정악을 하는 꼬마 친구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리의 국악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어김없이 찾아온 국악관현악단 연습시간.
7: 편하게 앉아. 좀 뒤로 더 가고. 대금이 땡기고.
1: 이른 아침 악기별 연습 이외에 전체 연습은 늘 교장 선생님의 몫입니다.
7: 바로 대금만 황 불어봐. 황 조율해봐. 조율. 형아. 형아는 검은 고 어떻게 생각해요?
8: 검은 고는 사랑입니다.
7: 사랑.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려 때 왕산악이 제작한 검은 고 그대로의 형태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악기 중에 가장 악기의 수장이라고 하는.
1: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음악이기에 국악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0: 교장 선생님. 그 덕에 아이들은 스스로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의 아이들. 바로 꿈과 끼를 키우는 둔천의 동아리 발표의 날이기 때문이죠. 8살 배기 꼬마 친구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6학년 희곤이도 자그마한 손으로 장구 치는 동생들이 마냥 귀여운 모양입니다. 이번엔 6학년 선배들이 나설 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봅니다. 아이들에게 국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해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풍류사랑 국악단 친구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은 조금씩 국악의 깊은 멋에 빠져들어갑니다.
1: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잘하고 싶어요.
2: 국악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1: 국악은 하루라도 빠질 수 없고 또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3: 하고 저의 친구? 친구가 약간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들어주는 상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해금도 저한테 위안이 되기 때문에 하고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해금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4: 나에게 민요란 부모님 같은 존재이다. 왜냐면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저희 인생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민요가 제 인생에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요는 부모님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0: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악. 하지만 우리의 음악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배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국악을 연주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갑니다.

네, 저는 국악악단에서 이제 멤버로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타악기도 다루고 다른 악기들이랑 이제 합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악기들이 가진 본연의 소리를 좀 잘 담을 수 있는 음반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경력이 좀 적은 국악인들이 처한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이걸 우리가 도와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앨범 활동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가 가진 걸 모으면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음반을 녹음하러 오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0: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이름으로 된 어떤 싱글 앨범이라도 조그맣게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그 레이블 소설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주셨죠.
1: 저도 국악인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를 찾아오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국악인들 뭐 신진 국악인들도 계시고 중견 국악인들도 계신데 다들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서비스 부분들을 서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전체 나온 음반의 20% 정도를 이제 저희 소설에서 제작 하게 되었어요. 이 자료로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 CD를 사서 듣는 친구들이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좀 쓰이길 원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좀 자세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악보도 들어있어요. 논문도 좀 많이 실어주셨고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굉장히 책자같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어요.

0: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그 활용했던 공연 중에서 춘향남봉가 각색해서 만든 게
1: 굉장히 관객 반응도 좋았고 예매가 거의 이틀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국악과 함께 크로스오버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0: 음악들이랑 좀 섞어서 좀 굉장히 독특해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합치면 너무 재밌는 소스가 나올 것 같은 맞아. 것도 저희는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연주자랑 나랑 같이 매치시키면 뭐 어떨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2: 음악들이 음반으로 남겨지고 그걸 통해서 좀 국악인들이 4세대 국악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이 음반이 내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음반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공연 기회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도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국악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개개인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구는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채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구.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구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구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

0: 사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첫박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춤추거리고 건너간다.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 살살 다녹여낸다.
1: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 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박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넓은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 이거 웬 말이냐 이거 이

0: 진놈이라 허유.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굴의 잔수 농악은 호남 좌도 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 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용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땅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꾸령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답게 그 주근약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얼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
1: 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2: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1: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3: 이 밥에 고기 반찬을 맛을 몰라 못 먹나 사절치기 간
1: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주린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힘이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박수 장마 질러 안서성한 가문구리
1: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구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산신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굿판이 펼쳐집니다.
2: 서왕님을 굽이굽이 99구비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의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뤄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기운을 북돋아주는 명상은 마음의 보약,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명상으로 인한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증가시키는데요. 혈류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 뇌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면서 뇌신경도 안정되고요. 면역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람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람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

싸우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 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 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 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 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경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을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내는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아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0: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살살 담으면 된다.
0: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2: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우리 전통의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 서로 다른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판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지난 8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열린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준비했는데요. 올해 25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입니다. 전통음악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고 우리 소리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줄타기, 판꽃 등 신명나는 소리판을 더한 판소리 완창 무대인 판소리 다섯 바탕부터 명인들의 깊은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산조의 밤,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오늘의 시나위가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마달리초 밴드의 무대와 쇼팽의 음악과 아리랑의 만남 등 세계의 음악과 우리 소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전통과 현대, 지역을 뛰어넘은 다채로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듣고 느끼고 즐기는 음악축제. 우리 전통의 소리부터 세계의 소리까지 한자리에. 소리로 물든 전주의 여름. 소리의 고장 전주는 매년 소리축제의 열기로 들썩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를 주제로 8월 10일부터